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Million Dreams, Susan Boyle and Michael Ball to get us started on this Thursday morning. Hey there, happy Thursday everybod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12-113. Today is October 15th and the time is 10:06 and 20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C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보이는 라디오,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And if you feel like you can talk to us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져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Live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스트림 live stream 되고 있는데요. Actually, it is only for the morning live broadcast. Doesn't apply to our reruns. Also, Kakao Open Chatting Channel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Kakao Open Chatting Room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channel available as well. If you search for TBS EFM archive on YouTube. We have more than a year worth of 다시 보기 available. So please come visit and subscribe as well. Hope you're having a fine Thursday morning. 약간 추운 목요일 아침인데요. 그렇죠? 저희 큐티님 분 중 한 분께서 어제 일본 여행을 가셨다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입국하셨는데 입국 과정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해서 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One of our cutie names told us yesterday she was traveling to Japan, just entering Japan yesterday, and the arrival process took so long and it was so inconvenient that she wanted to shout, you know, Korea is the best. Long live Korea.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절차 때문에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는 참 많은데요.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죠. Of course, long delays at the immigration due to, you know, vario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common even in countries like the US and, you know, everywhere you go in the world, right? You will experience some sort of discomfort and delays.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에서 거주를 하는데 일 때문에 한국에 꽤 자주 오는 편입니다. My brother who lives in Australia comes to Korea quite often for work. 그래서 올 때마다 비행기에 이제 내려서 저에게 이제 도착했다고 톡을 주고 보통 공항철도를 타고 저희 그 집 근처 이제 공항철도까지 오는데 한 3, 40분 정도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항철도를 탔다고 연락이 오면은 뭐 대충 집에 오면은 뭐 한 7시 정도면 집에 도착을 합니다. 비행기가 5시 반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에 7시까지 온다는 거. 그 생각하면 상당히 출국 절차가 입국 절차겠죠. 수월하고 아주 신속한 것을 느낍니다.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So when he arrives, let's say around 5:50, which is usually the time that he arrives, right? And then he would text me that, you know, he's arrived and that he would take the airport, you know, railway, the subway, and then gets to our place around 7 p.m., which is quite fast, actually. 예전 같으면 5시 반쯤 도착하면 집에 도착하면 뭐 8시 막, 응? 그렇게 넘어서 도착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입국 과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성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s not just the immigration. I think living in Korea in this day and age comes with so many perks, I think, everyday conveniences. And sometimes we take for granted.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면은 이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불편하다. 왜 이렇게, 이러냐, 여기는 막. 물론 또 그게 매력이기도 하죠. 여행을 가는 것에. 그죠?
So, living in Korea is so convenient, and whenever we go abroad, right, that's when we really feel that, you know, we are living in a very convenient environment in Korea. 그래서 뭐 이렇게 꼭 입국 절차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셨을 때 한국의 편의성 같은 게또 편안함이 그리웠던 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오늘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So I wonder how often you found yourself missing the convenience and the comfort of life in Korea while traveling or working abroad. 저희 어저께 일본에 가셨다는 또 큐티님께서 또 이렇게 일본, 물론 들어가는 건 힘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일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진들을 또 이렇게 업로드 해주셨는데, 아, beautiful, beautiful pictures. 진짜 가을가을하네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참 가을가을한 그런 멋진 그런 풍경, 사진 감사드립니다. 꼭 제가 거기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게 해주시네요. Thanks for that. Pictures. 이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또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Owl City featuring Jack Owen, Back Home.

결동별 스웨터였습니다. So 약간 이제 한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제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I think we should be definitely. And speaking of living in technically very high-tech place, right? With the internet speed and everything. 근데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 스피드가 많이 따라잡혔다고 하더라고요. We always have so much pride in being the most advanced place in terms of like, internet speed, right? 근데 그게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따라잡아서 이제는 막 탑5는 아니라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아무래도 하지만 여러 면으로 모바일 테크놀로지나 그런 어떤 여러 면에서 아직은 굉장히 편리한 게 맞죠, 한국이. Okay, so let us know.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역시 한국이 최고다 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인지. I wonder how often you found yourself missing the convenience, the comfort of life in Korea and feel like, wow, Korea is the best in the world. 노래 듣고 와서 we'll be back with part 2 and the weather report. 박주원 씨의 곡 준비했습니다. 집시의 시간.

couple of tracks, Tishi Wala, Charlie Brown's Parents, and Small Petrol Run. 약 락킹한 곡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Let's get to some messages. 3056님께서 today's question was, when you go abroad, you know, when do you miss the advanced technology or convenience of Korea? 3056님께서는 독일의 경우 지하철 전광판에 다양한 번호의 S-Bahn의 도착 시간이 뜨는데 도착 순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In case of Germany, the train station displays the arrival times of various S-Bahn trains, but the order of arrival and the actual timing can often be very different from what you expect. 아무 번호 표시가 없는 차량도 있어서 순서만 믿고 탔다가 가까운 교회까지 가서 다시 갈아타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Some trains don't even display a route number. So I once boarded a train

based on his position in the queue, and only to end up in the nearby suburb and have to change trains all over again. 아, 그렇죠. It's just a part of traveling, right? They say. 그리고 500ml 생수 가격이 4.5유로, 카푸치노 값과 같더라고요. 물론 마트 가격은 아니지만요. And, you would have to pay 4.5 euros for a 500ml bottle, water bottle. Almost same as a cappuccino. 그렇군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I mean, despite all that, right? I mean, there are, you know, clear reasons why we go traveling.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3056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주셨는데 Air의 곡 Dirty Trip 보내주셨는데 We have the Tiny Desk Concert version으로 준비했습니다.

Air Dirty Trip, Tiny Desk Concert Version이었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3056님 says, 그리고 개찰구가 없어서 이 독일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 안에서 표검사원이 검사하는 방식. 이번 출장 중두번 검사원을 만났습니다. 걸리면 페널티가 얼마일지 궁금하더라고요. So they actually have people checking your tickets inside the train. Which is, you know, pretty cool in a sort of analog kind of way. 그렇죠.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뭔가 더 인간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쿨피스님께서는 큐디님의 비염 목소리가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비염 기간 동안 열듯 할게요. So, EQPD's rhinitis voice is rather attractive. So, I'll try to listen as much as possible. I guess that is before I get better. 제가 좋아지기 전까지 많이 들으셔야겠네요. 좋아지시면 다시 안 오신다는 얘기죠. So, I guess you will stop listening when I have my normal voice back, huh? Okay. Thread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올렸는데요. 예린보우님께서 지하철에서 인터넷 할때 한국이 그립다. Right. The public Wi-Fi is just a superb. 저희 사실 이 방송도 이 서울 와이파이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Which is pretty dependable, actually. Another one from Thread. 감사합니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은행 일 처리할 때, so when you go to bank and do stuff, 그쵸? 아, 참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 the 빨리빨리 attitude is just all over the place in Korea. 맞습니다. 정말 확실히 그렇죠. 그 스피드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사실은 느끼는 체감되는 것이.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Oasis입니다. Stop crying your heart out.

questions of the day and your shout-outs. Just the simple check-in messages are always welcome as well. So our question today for our cutie-nims and also our thread 친구님들, 스친님들이라고 하죠. Thread에서. 스레드에도 똑같은 질문 올렸는데 저희 스치님들께서도 답변 주고 계신데요. GE12님께서 So the question was, when do you miss Korea? That is, you know, what makes you miss Korea when you're abroad? 내 음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definitely. I guess first of all, the cost of food, right? That is one thing. 한국만큼 또 음식이 싼 곳이 비교적 없죠. You won't find many countries with the cheaper, you know, expense for food. And also something about Korean food. If you don't eat Korean food for more than certain, you know, duration, you miss it so much. Something, I don't know, addictive about the Korean food that makes you keep coming back to it, I guess. That's what a lot of, you know, foreigners say about Korean food, too. They find it really addictive. 아무래도 뭐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게 계속 이, 중독적인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게 뭘까 궁금하네요. 외국인,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요. 그 다음에 KSW9343님께서도 스레드에서 역시 한식이 최고, 그리고 음악. Yes, Korean food is the best, and also music. Uh-huh. 음악은 아무래도 이제 뭐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감사드립니다. KSW9343님.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더 소개해드릴게요. Three Doors Down입니다. Here Without You.

couple of tracks, Semisonic, Closing Time, and Coolio, See You When You Get There, which was a song sent in by Jenny님, who says, 올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보낸 유럽의 여름을 접하며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외친 것 같습니다. After seeing how Europe experienced the summer of extreme weather this year, and I felt like we had such a beautiful weather system here in Korea. How blessed we are to live in a country with not such a extreme weather condition. 그죠? 이 참 사계절이 또렷하고 이렇게 큰 어떤 그 어떤 기상 상황, 익스트림한 기상 상황이 없는 나라에서 산 것도 굉장히 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Right. 감사드립니다. 쿨리오의 See You When You Get There 신청해 주시고 잘 들었고요. And some more messages from our thread 친구님들. 넬롬님께서는 한글이라고 하셨습니다. Right. 한글, 그렇죠. You realize how beautiful a character 한글 is compared to other. 또 우리가 한글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죠. 있죠. Another one from Signal Processing 29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I guess haven't experienced too much discomfort abroad. Maybe 해외에서 사시는 게 더 잘 맞는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주제 랩업하고 뮤직 부티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입니다. 오래된 노래.

so far since yesterday was written together with Hal David's lyrics. 이 곡 역시 Hal David의 이 가사로 만들어진 그런 곡이었습니다. So that partnership would continue, actually. As I said yesterday, he penned a lot of, you know, famous soundtracks for the movie in the 60s. 66년 film인데요. Alfi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He composed the soundtrack for that movie, Alfie. That movie, same title, Alfie starred Michael Caine. 그래서 이 곡, Alfie, 동명의 곡을 발표하게 됐는데 오스카 노미네이션까지 받게 됩니다. Best Original Song으로. And Dionne Warwick also sang this song and made it very popular as well. 그래서 이 바카락 본인이 상당히 본인이 만든 곡 중에서 상당히 아끼는 곡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는데요. So I prepared this version. 나중에 이제 다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싱어 실비아 테스토니가 함께 한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간 현대적인 버전입니다. 들어보시죠. Alfie입니다.

Carpenters,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ritten by Burpakarak and Hal David. Such an elegance to his songwriting, don't you think? 이렇게 참 고상하게, 잘 우아하게 곡을 잘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은 한번 잠깐 인스트루멘털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곡 밑에다 좀 깔아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As I said, most of these songs were penned with Hal David, but not this one. You are listening to the instrumental version of his one of his song. This one was written with his then future wife Carol Bayer Sager. 그러니까 이분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그분과 함께 만든 곡인데 너무 유명한 곡이죠. 이 멜로디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곡이 아닐까요? Arthur's Theme, Best That You Can Do였죠. 이게 이제 영화 사운드트랙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Arthur이라는 영화였죠. Arthur이라는 영화의 사운드트랙이었는데 이 곡도 뭐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film Arthur와 함께 상당한 인기를 누린 그런 곡인데요. 바로 이 곡을 본인이 혼자 쓴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캐롤 베이어 세이걸하고 이 크리스토퍼 이 노래를 부른 그 가수죠. 그분과 같이 공동 작곡을 한 곡입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하고 세 분이서 이제 합작한 곡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원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입니다. Arthur's Theme.

더 해야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반성하고 자책하고 내 옆에 있던 네가 없다는 사실에 죽겠더라 막 나간처럼 말 못했던 내가 나 용서 못하는 게

That was Journey with Don't Stop Believin'.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 할 수 있음, 그리고 할 수 없음, 이 딱 사이에 해볼 수 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해보는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Think about that one thing on your mind today that you have been avoiding just because it might get messy. Honestly, the worst case scenario is usually just a good story to laugh about over dinner later. So just don't waste your energy waiting for a guaranteed green light that might just never come. Ooh. Step into that I can try zone today. Press play and just let yourself be wonderfully imperfect, okay? Just let yourself be imperfect because it's so hard to be perfect from the beginning, even till the end. So let's just accept the fact that we are imperfect human beings. So if we are imperfect, that'll make it so much easier for us to give everything a try, right? With this beautiful, beautiful, magical word, we're going to get started with today's show. 좋습니다. 누가 모닝그룹을 지금 듣고 계신가? Who's ready to send in their check-in messages? Ooh, I guess some people are already sending them in.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 해피라이프님, 그리고 상민님 모두 모두 출첵 벌써 남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좀 본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킴스팸 모닝그루버 서머피디님 연휴에 강변에서 파티 잘 하셨습니까? 오지 않길 바라던 오늘이 결국 왔군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 really didn't want today to arrive but it just arrived. So that means we are back to reality. 왜요? 은근 기대된 거 아니에요? 모닝그루브 들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변에서 파티를 제가 했을까요? Did I went for a riverside party? I don't think so. I went for a picnic though. 요즘에 돗자리도 사고 피크닉 전용 테이블도 사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많이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강변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spots out there. 그래서 피크닉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서울에서 요즘에 핫한 노들섬의 빗섬 축제도 다녀왔어요. You know, I decided to explore more Seoul these days as I'm producing a show that is related to Seoul.

또 서울 언박싱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서울 덕후가 돼보자 이런 가짐으로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핫한 빗섬 축제에도 다녀오고요. 한강에서 피크닉도 많이 많이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막 유람선 그리고 한강버스 배도 막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요즘 노을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막 그런 거 만끽하면서 주말을 좀 보냈습니다. I hope you're enjoying your own soul as much as I'm enjoying soul. 우리 체육부장님, What's up, what's up? 저는 캠핑에서 부어라, 먹어라 했더니 체지방률이 믿을 수가 없네요. 헬스장에서 부지런히 태우고 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체육부장님 also enjoyed herself, eating and drinking a lot while she went out for camping. 캠핑 진짜 좋아하신다. 요즘 날씨 좋으니까 날만 좋으면 그냥 장비 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근데 이 체지방률을 매번 그러면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체지방률 안잰 지가 오래돼가지고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때 잴까 말까인데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내몸 컨디션을 체크해가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체육부장님 Yes, you're back to your reality. So that means workout time. Go to the gym. Get your workout done. And brag all about that you're a morning groove. 또 all-in-one 하시고 여기 모닝그루브에서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별초롱 짱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해 대부도 가서 식사하고 일몰 보고 왔어요. 앞으로 더 자주 해야겠어요. 하트 와, 와 완전 하이파이브. 저도 대부도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무슨 요일에 가셨어요? 저는 금요일에 갔구나. 사람 진짜 많죠. 진입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10km인데 정말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뻥튀기 하시는 분들도 보고 재밌었습니다. Wow, we are actually in the same location. 대부도 is so beautiful over there. 서해바다를 제가 잘안 가보다가 정말 간만에 아기 때 가고 나서 오랜만에 갔는데 노을 지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사람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The fun stuff about 대부도 is that when the sun sets and when it's dark,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on the beach. 사람들이 이제 갯벌 체험을 밤 늦게까지도 하고 밤에 물이 다 빠지니까 라이트 켜고 막 갯벌에서 뭐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So it was really fun just watching that. 주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Let's start our wonderfully imperfect morning. That is the attitude, 주. Looks like you listened really carefully to today's opening. We are imperfect, so we're gonna get it started. Another imperfect day altogether. KA9628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노아의 나연 맘 출첵해요. Oh, welcome, welcome. 일찌감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출첵 100점. And some other messages that came in over the holidays. 8078. 저 오늘 복직 첫날이에요. 불안, 초조, 설레임 중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응원해주세요. So somebody is returning to their work after a vacation or a holiday. I'm not so sure, but they're feeling excited, a little anxious at the same time. But I'm pretty sure you're gonna be just fine because once you return to work, you're gonna be busy. 너무 바쁜 나머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거다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근데 바쁜 게 좋은 거죠. 바쁘면 온갖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잊혀지고 일에 또뭘또할수 있고 우리가 또 기다렸던 복직 시간인데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May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저는 May예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n my way to school, listening to your radio show. 학교 가신다고 하시는데 대학교? 대학원? 중학교? 초등학교? 어느 학교인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학교 열심히 가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수아 아빠 모닝그룹어 썸머님 목소리 들으면서 아침을 즐기니 너무 좋네요. 우리 딸 수아도 썸머님처럼 흥이 넘치는데 또 썸머님처럼 영어도 잘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아자. So Sua's daddy sent in a message wishing his daughter Sua to grow up as summer, as someone like summer. Who has a lot of energy and who speaks English really well. 이런 문자 종종 받을 때마다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썸머처럼 되게 긍정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큰 칭찬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긍정적이고 흥이 넘치는 그런 모습 보여드려야겠네요. Because I want to match all of your expectations.
Okay, morning groovers,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if you wanna talk to me, do that.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실 거죠? 사연과 신청곡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lright, I'm just going to get straight to today's question without any hesitation, okay? So today I want to ask you, what is your most random but silly superpower?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really, really good at? What is a weirdly specific thing you're ridiculously good at? 자, 오늘은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1등이다. 우리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좀 쓸데없지만 귀여운 장기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간식 동내는 거 1등입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정리왕입니다. 정리 1등.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가장 친절한 걸로 1등이에요.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귤을 굉장히 또 예쁘게 깔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끊어지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falling asleep within 5 seconds, maybe you can brag about that, or maybe you're very very skilled at putting on a screen protector with zero bubbles. 이 액정 단 하나의 기포도 없이 잘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이런 자랑일 수 있고요. 왠지 이거는 우리 밖에 계신 윤동혁 감독님의 스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크린 이런 거 잘, 액정 잘 까시죠? 대답 안 하시는데? 아닌가? 의외로 또 거품 이렇게 막 바글바글하게 교체하시나? 사람은 여러 번 완벽할 수 없어요. We are all imperfect human beings, okay? Even 윤동혁 감독님 cannot be perfect. But anyways, brag about that. 저는요, 뭐가 1등이냐면 저는 시간 맞추기가 1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지? 이러면은 한 9시 1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러고 시간을 보잖아요. 하면 9시 11분 정도가 돼요. So I have this super skill of guessing the time really, really specifically correctly. 그래서 왜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능력 덕분에 뭐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거 되게 잘 예측하고요. 그래서 늦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1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에도 무료로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about that, everyone. What is your most random silly superpower? Here is a song by Cheap Trick, On Top of the World.

else is here? Oh, Stu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Hello to you. Welcome to the program. We're live today, by the way. Okay, so today we want to talk about your random silly superpower.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동네 1등이에요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네 아니어도 되고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그리고 직장 사이에서 등등 다 있겠죠. 체육부장님 responded. 저 미용실 원장님이 제 머리숱이 이 동네에서 1등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벌써 5년 전? 이젠 많이 줄었어요. One Direction의 Perfect 신청합니다. So my hairdresser told me that I have the thickest hair in this entire neighborhood, but that was already 5 years ago, and now it thinned out a lot. 머리숱 진짜 1등인 게 제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We cannot do anything about it. Like,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just gotta be born with that. 이게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는 빛을 발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머리숱 많은 게 싫은데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 정말 머리 한 가닥 한 가닥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이제 딱 밸런스가 맞으셨겠네요. 5년 전이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평균으로 좀 맞춰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 그 1등을 유지를 하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모닝그루버들 let me know.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동네 회사에서 1등이에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We're gonna wait for your messages to come in a little more, and now we're gonna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One Direction, Perfect.

So,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question. What is a silly superpower that you have?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a number one at in your neighborhood or at your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내가 가족 사이에서 우리 동네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받고 있는데요. Do Morning Groover responded beautifully. 저는요, 공감 능력이 1등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저에게 와서 털어놓고 또 따스운 위안을 얻어갔다면서 가요. 그들은 기분이 좋아져서 가는데 공감 능력이 좋은 저는 그 감정이 남아서 헤어져도 계속 힘들어요. I'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empathy. Maybe that is why people come to spill their hearts out whenever they are sad or going through a tough time and leave feeling warmly comforted. They walk away feeling so much better, but as someone with high empathy, those emotions linger and stay with me for a long time after we part ways. 이건 부작용인데요, 이러면? 이러면 거의 그 요즘에 내가 무슨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와서 쌓이고 쌓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아, 근데 어제 내가 말한 그거 있잖아. 아니, 이게 막 이러면서 그걸 또 듣고 듣고 듣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치가 와요. So you would ultimately reach a certain limitation when this just stacks up, right? When everybody just always like habitually comes up to you whenever they have issues, right?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한계치를 딱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오도록.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해주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 모닝그루버한테 다가가는 걸까요? 저는 친구가 항상 저한테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다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냥 제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아, 맞다.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알아서 이어가더라고요. So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Anyways, 여러분들, 나 이것만큼은 진짜 잘하는데, 나 이것만큼 1등이에요 싶은 거 어떤 것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길을 좀잘 찾나요? Are you able to, find ways really well? Maybe better than your own GPS? Or are you like the best parker? 뭐, 주차를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나요? 뭐, 어떤 것들. 고기를 잘 구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ecause here in Korea, this is like the most important skill to be able to grill a Korean barbecue well. 이런 분들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제 고기 먹으러 놀러 가면 되죠?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거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We also have a song request from 1339 Morning Groover. 처음 인사드려요. Whitney Houston의 Run to You 신청합니다. Welcoming 1339 to our Morning Groove crew.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Whitney Houston, Run to You.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hopping in. 줄무늬 morning groover and Ben's Bear morning groover is saying hello to me. Well, thank you for that nice and beautiful greeting. Hello, hello. So during the song break, I was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I'm really good at. But I would have to say the thing that I'm good at is being late in the game.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뒷북치기 1등이랄까요? 왜냐면 제가 주말에 토요일이었나? 오디세이를 처음 봤어요. 제가 오디세이 가장 늦게 본 거 1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를 능가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보다 오디세이 늦게 보신 분, 아직 안 보신 분. 제가 아마 전 국민 중에서 제일 늦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뒤늦게 또 빠져가지고 또 재밌게 봤어요, 제가. So I really actually enjoyed watching Odyssey a lot. So yeah, I was so late in the game. I was the one who would go on YouTube channel, look for all those reviews of the movie Odyssey in October when the movie came out in hot summer, around early August actually. 8월 초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한참 논란 내한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오디세이 OTT 아직 안 올라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오디세이를 아주 즐기면서 봤습니다. 오!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아직 오디세이 못 보셨다고. 아, 저보다도 이제 늦으신 분이 계시네. 반갑습니다. 혹시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Are you even planning on watching the movie Odyssey? Let me know. 좀 많이 뒷북을 쳤는데 이렇게 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Penguin Killer's message continues. 저는 주차 1등인 것 같아요. 감지가 없던 시절 평행 주차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한테 박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분명히 주차할 수 없는 간격인데 정확히 한 번에 딱 주차를 하고 내리니까 그분이 서서 기다리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자기도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냐면서요. So Penguin Killer is really skilled, actually number one.

When it comes to parking a car, even on a zone that is really tough to park, Painkiller is able to make it that a person outside was actually applauding Painkiller when he parked. 이 포깅 주차 굉장히 또 좁은 주차 구간에 막 앞뒤로 차가 오고 있고 막 이럴 때는 막 운전을 10년 이상한 사람도 당황을 하게 돼요. 저도 포깅 주차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 뒤에서 차가 오기 시작하면은 아 이러면서 이제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밀고 들어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긴장되면 더 안 되고 이러는데 I guess Penguin Killer is patient enough to park a car really nice and beautifully, neatly at a parking lot when it's also a really tough spot to park. 주차 1등이시군요. 어디 뭐 예전에 알바 좀 하셨었나요? 어디 발레 파킹? 저도 주차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왠지 이 Penguin Killer 모닝 그루버가 주차한 구간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다물겠습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제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하다가 급 생각이 났는데 우리 회사에서 칼퇴하기 1등! 크크크크 눈치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 신입 때부터 일 끝나면 퇴근 잘 했습니다. So I was wondering what I'm best at and it suddenly hit me. I'm number one at leaving work right on time in my own company. I'm not really the type to care about what others think. So ever since I was a rookie, I always clocked out as soon as my work has done. Ooh, same as me. 칼퇴하는 게 신입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 난 다 했는데 막 엉덩이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떴다 가라앉았다 일어나 마라 가 마라 이러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한 명이 나가면은 슬슬 괜히 뭔가 이제 일 마무리하는 척하면서 일은 10분 전에 마무리했는데 저도 가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 눈치 보는 시절이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not easy for you to leave work, especially when you're a rookie. 근데 제가 예전에 파나마에서 회사 다닐 때 문화를 바꿨어요. 저는 파나마에 갔을 때 첫 주는 좀 심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부터 이제 일을 다 끝내면 이제 집을 갔죠. 왜냐면 전 약속이 진짜 있었거든요. I actually had an appointment right after work in Panama. 그래서 그때 저희 상사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약속이 있다고? 파나마에서? 막 이러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저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또 제 동기들이 빠르게 좀 퇴근을 하는 문화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I mean, like, what's the point of sitting around, right? 이게 상사분들도 팀장님들 뭐 부장님들도 그냥 친구가 일 다 했다 믿고 그냥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먼저 퇴근하고 뭐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잘하셨어요, 얼짱님. Good job.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저는 동네 문화 소식이나 도서관 소식 공유하기 1등.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최근에도 동네 축제에 가서 엄마랑 데이트했어요.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이찬이 남매 듀오 카더가든 오셨었어요. 최태성 선생님이 오셔서 간송 정형필 우리 문화재 수집 얘기도 해주셨답니다. So I a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sharing local cultural updates and library news in my own neighborhood. I get so itching to share all good news programs out there. 그러네요. 진짜 바삭하시네. 나중에 뭐 어느 동네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뭔가 회장, 대장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을 하세요. 그 동네에서 저처럼. 서울을 알리는 것처럼 동네 알림이 해피라이프 요정. 이 동네 뭐 동네 이름이 상암동이면 상암동 요정 해피라이프 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각종의 그런 후기 같은 것도 공유를 하실 수. 왜냐면 직접 다 체험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Awesome neighborhood instead. 우리 오디세이 관련해서 우리 서비모닝 그룹어도 저도 OTT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 안 보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군요. 서비모닝 그룹어 You're not alone. 우리 펭귄킬러 저 그리고 함께 팸을 결성하는 거 어때요? 밖에 계신 분들은 일단 다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박우리 진단님 진작에 보신 것 같고 딱 좋아하실 것 같은 영화여가지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하긴 우리 박우리 진단님은 약간 우주 영화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유은 감독님은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오디세이 의외로 안 보셨대요? 되게 표정이 뭔가 노 관심 이런 표정인데 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감독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심 저도 약간 오디세이? 3시간? 이러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뒤늦게 오디세이 홍보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서비모닝 그룹 Don't wait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Just watch it. Go to the theater. You'll be able to watch it. You'll be able to book the tickets so much easier than before. 요즘에는 뭐

AMEX 표 구하는 것도 뭐 예전만큼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계속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Real Speedwagon can't fight this feeling.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Okay. 제가 아까부터 계속 뭐 오디세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So I've been continuously talking about the movie Odyssey. And the reason why I'm highly recommending you guys to go watch it at the movie theater if you haven't watched it yet. If you're the type of a person like our 윤도혁 감독님 who is waiting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우리 윤 감독님처럼 OTT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화관에서 보라고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하고 온전히 그 영화만 딱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You know, we are always used to those quick contents, watching shorts and reels, and we are always multitasking. Even when we are watching dramas at home, we always are holding on to our phones, right? 그래서 핸드폰도 안 하고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3시간을 그 집중하는 시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두 달 전에 많은 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많이 뒤늦게 뒷북을 쳐가지고 아무튼 Morning Groovers, you're not late.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 썸머피디님은 티봉이랑 깔맞춤을 한 듯한 연보랏빛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부터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So Coco Morning Groover has commented whil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보라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저 오늘 티봉이랑 커플룩이에요. 커플룩 어때요? 잘 어울리시나요? 진짜 오늘 이 옷을 꺼내 입으면서 이거는 티봉이 색깔? 이 생각 아침에 했습니다. So when getting out this clothes this morning, I was thinking about 티봉이 and I got excited how we're gonna be matching together. 여러분들 커플룩도 많이 많이 보시고 마침 제 뒤에 있는 기타랑도 커플룩이네요. Blue, blue, blue. Blue everywhere. Ken Morning Groover responded about our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제일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99% 정도는 제가 찍는 편입니다.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해서 귀찮기는 한데요. 보고서 쓸 때 사진 이상하면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다른 직원 안 시키고 그냥 찍어요. So I'm skilled at taking great pictures in my own company. 사진 찍는 이 스킬도 진짜 귀하다. 이게 왜 생각에는 켄 모닝그루버께서 완벽주의이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사진 찍으면 이 각도가 아쉽고 뭐가 좀 포즈가 좀 아쉽고 이 뭔가 그 사진 전반적인 앵글이 아쉽고 이런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skilled at in your own neighborhood or at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or among your friends too.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들 오늘 자랑 많이 해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도 있으면 또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 is Stevie Won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So, morning groovers, we just listened to a song by Morten Harket, and the song was called Can't Take My Eyes Off You. And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그냥 노래 가사가 정답이죠. Can't take my eyes off you. 너에게 눈을 뗄수 없다. So let's find out who was able to manage to send in the answer. 누가 답을 좀 보낼 수 있었는지, 뭐 문자들 온거 한번 읽어볼게요. 얼짱님 says, 크크크크크크크크 또 너무 웃겨서 따라해 보다가 또 혼자 빵 터졌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So they tried to mimic 또 because it was so funny and just ended up into laughter again.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뭘또 이걸 또 따라해 보고 그러세요? 아침 출근길 바빠 죽겠는데 또.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소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냥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제 목소리잖아요. 또, 또, 또, 또, 또.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목소리 약간 목 안쪽에서 소리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So you've gotta really stretch out your throat and able to use your throat really well. You gotta know the structure, you know?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출근길 괜히 기분 좀 좋아져요. 혼자 또 하고 빵 터지고 얼마나 웃겨요. 근데 왜 혼자 이거 따라 하시기만 하고 정답은 안 보내신 거예요? 얼짱 모닝 그룹어. 막그또 이거 꽂혀가지고 이것만 하셨구나. 괜찮아요. 우리 다른 모닝 그룹어가 정답 보낼 거니까. It's okay. Some other morning groupers might have sent in the answer. So let's find out. Coco Morning Groover says, 오늘도 열일하는 Summer PD님, Summer PD working so hard today as well. 그러게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냥 가만히 감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Yes, Homer Simpson was taking over and doing the job for me. 제가 유일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 부캐가 와가지고 다 읽어주는 건데, 제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예전에 박상원님이 진행하시던 아름다운 얼굴인가? 그 프로그램의 주제곡이기도 했어요. Morten Harket은 아하의 볼컬, 그리고 97년 영화 음모, Conspiracy의 배경음악. Wow, where are you getting all this information? Kim's Fan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So Morten Harket was a member of the group 아하 Take On Me.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 아하의 보컬, Morten Harket. There are obviously a lot of different kind of versions of the song. 예를 들어서 우리 테테파파 출첵합니다. Good morning. 정답은 Can't take my eyes off you라고 해주셨고 정답 보내셨고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Frankie Valli라고 답을 보내주셨네요. So you sent in the musician of this song, and yes, there is Frankie Valli's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There's even Greg's version too.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Greg's 그러니 Greg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노래도 있습니다. 제 친구 결혼식에 그렉이 불러줬어요. 그렉 버전도 굉장히 좋으니까 도망간부. 6213 우리 메이 모닝그루버시네. 우리 10살 메이 모닝그루버께서 정답은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Wow, how are you coming up with this answer? 우리 10살인데 어떻게 정답 보내신 거예요? 엄마 스킬? 오늘도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주세요. 우리 10살 메이 모닝 그룹 파이팅!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친구들이랑도 즐거운 시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00번, 10번, 200번, 300번 파이팅! 이렇게 정답 아침부터 보내주셨는데 너무 야무지시다. 야무지게 정답 보내고 이제 다리 쭉 뻗고 학교 가면 되겠네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 I love you, baby. 이 부분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어요. I know. It's like the part that we all want to sing along to, right? And if it's quite alright. 노래 너무 좋죠? 우리 체육부장님, 로렌 힐이 부른 버전도 듣고 싶네요라고 해주셨어요. Wow, even Lauren Hill has her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맞아요. 굉장히 또 저명한 뮤지션들이 이 노래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명곡이라는 거죠. 우리 켄 머닝그룹어? 심슨 하니까 에피소드 중에서 Do It For Her 나오는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볼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복귀하고 매기를 위해 일하는 호머 심슨. 또! Okay, so another fan of The Simpsons, Ken Morningriver, you're talking about a specific episode that you remember from The Simpsons series.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몇십 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매일 다른 에피소드로 그렇게,
하고 그 오프닝도 맨날 다르잖아요. How are they coming up with these kind of ideas? It's like radio. 라디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다른 오프닝 막 이런 걸로 방송을 꾸려나가는데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시트콤 같은 거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Yeah, there used to be sitcoms where it was aired from Mondays to Fridays every week. And the shooting schedule was crazy. 심슨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다 쳐도 시트콤은 진짜 매일매일 갇혀가지고 막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바로 다음에 이제 내보내고 이른 시일 내에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좋았는데 다시 안 하나요? 우리 10살 메이 모닝 그룹업께서 메이가 따라하는 중이에요. 또 귀여워. 어때요? 어떻게 썸머 언니보다 좀더 잘할 수 있어요?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말실수 이런 거 하거나 귀를 잘못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외쳐주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It feels so much better. 여러분들 그냥 실수면은 실수했구나 하고 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I don't know where is, you know, getting this idea. 왜 이게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호모가 왜 도대체 또 이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Anyways, the focus was supposed to be on the song, and a lot of you managed to guess the correct answer.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는 노래였습니다.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at answer. 여러분들 정말 최고예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with more of Morning Groove after a song break. Let's have a listen to Frank Sinatra, Come Fly With Me.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Tete Papa, a lover's concerto. I hope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this.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 꺄! 오늘도 선곡 맛집 모닝 그루브. 어때요? 오늘 우리 DJ 바의 선곡들이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의 취향을 저격했나요? So I hope that today's playlist kind of suited with your taste today. Marco Polo says,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오늘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만타 녀석, 만났어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So Marco Polo said to me last time that he would go scuba diving abroad, and finally he was able to meet Manta in the sea.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다. 이 사진 마치 어디서 본 사진 같아요. 그 창문 94 있잖아요. Wind Thing 94. 그 마이크로 땡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기본 배경화면에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진을 너무 멋지게 잘 찍으셨는데요. 약간 무섭진 않으세요? 하긴 이런 거 무서우시면 스쿠버 다이빙 자체를 안 하시겠죠. 뭔가 경이롭고 그럴 것 같아요. It would feel so special. Different. 이물 안에서 이렇게 큰 커다란 양탄자 같은 만타 녀석을 만났을 때그 느끼는 압도되는 기분이란 어떤 기분인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Looks like you had a great time, Marco Polo Moninguber.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beautiful experience. 이또 추억을 우리한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하긴 지금 들어가시면 사진 못 보시겠구나. 채팅 내용이 다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유하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So today I ask you to brag about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re extremely good at, the things that you consider that you're number one in your own area.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1등이에요 싶은 거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좀더 읽어볼까요? 0117 모닝그루버 says, 자랑은 아닌데 저는 개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저희 집 홍군이랑 산책만 가도 온 동네 개들이 이상아리만큼 저한테 몰려들어서 홍군이가 질투를 할 정도예요. 한 번만 쓰담쓰담 해줘도 애들이 다 쓰러져요라고 해주셨네요. 자랑 많네요.

나랑 예, 강아지를 좋아하는 또 강아지 친화적인 인간으로서 이런 건좀 많이 부럽습니다. You know, if you see so many cute dogs out there, especially when you're walking around the park, you would want to like pat on them a little bit and you kind of want their attention. 막 너무 귀여운 친구가 앞에 보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나를 막 쳐다봐 줬으면 좋겠고, 눈 마주치면 봤어? 나 쳐다봤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개들이 홍군이랑 산책 나갈 때 몰려든다 그러는데 홍군이 때문에 몰려드는 거 아니죠? 그 자랑하시는 거에 되게 알고 보니까 홍군이가 인기 많은 거고 홍군이 딱히 질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강아지에 이렇게 이입을 해서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가끔씩 봐주는 강아지한테도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아이고, 쌈마누 나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러면서 I would talk to that dog, assuming that they would think in a certain way that they've been missing me, that they felt miserable without me. But actually, that's not the case. I guess the only thing that is on their mind is to think, oh, how am I supposed to get extra snack?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강아지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간식 하나 더 얻어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보다 단순한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Alright, the message is getting just way too cute. So it's time for another song break. This song is by Diana King from my best friend's wedding. I say a little prayer.

That was Dream, A Little Dream by the Beautiful South from the movie French Kiss. 여러분, 내 꿈가요? 조금만이라도, just a little bit. 악몽인가요? 여러분들 꿈 자주 꾸시나요? 저 요즘에 꿈 엄청 많이 꿔가지고 막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anyways, 심심이 모닝그루버 그리고 고민 중 모닝그루버 looks like they have joined our open chat room.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shy하게 인사 건네주셨는데 앞으로 심심이 그리고 고민 중 모닝그루버의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담 주기. No pressure though.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캬 노래 좋아요 하트 하트.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과연 이게 무슨 노래일까? 기껏 신청해 주셨는데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Simon and Garfunkel 노래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여러분 오늘 신청곡 꽤나 좀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아 오늘은 좀 이런 무드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So I kind of get the idea what you guys are in the mood for when it comes to requesting a song. I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5: 버스.

Million Dreams, Susan Boyle and Michael Ball to get us started on this Thursday morning. Hey there, happy Thursday everybod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October 15th and the time is 10:06 and 20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C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보이는 라디오,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And if you feel like you can talk to us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져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Live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스트림 live stream 되고 있는데요. It is only for the morning live broadcast. Doesn't apply to our reruns. Also,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 다시보기 channel available as well. If you search for TBS EFM archive on YouTube, we have more than a year worth of 다시 보기 available. So please come visit and subscribe as well. Hope you're having a fine Thursday morning. 약간 추운 목요일 아침인데요. 그렇죠? 저희 큐티님 분 중 한 분께서 어제 일본 여행을 가셨다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입국하셨는데 입국 과정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해서 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One of our cutie names told us yesterday she was traveling to Japan, just entering Japan yesterday, and the arrival process took so long and it was so inconvenient that she wanted to shout, you know, Korea is the best. Long live Korea.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절차 때문에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는 참 많은데요.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죠. Of course, long delays at the immigration due to, you know, vario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common, even in countries like the U.S. and, you know, everywhere you go in the world, right? You will experience some sort of discomfort and delays.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에서 거주를 하는데 일 때문에 한국에 꽤 자주 오는 편입니다. My brother who lives in Australia comes to Korea quite often for work. 그래서 올 때마다 비행기에 이제 내려서 저에게 이제 도착했다고 톡을 주고 보통 공항철도를 타고 저희 그 집 근처 이제 공항철도까지 오는데 한 30, 40분 정도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항철도를 탔다고 연락이 오면은 뭐 대충 집에 오면은 뭐 한 7시 정도면 집에 도착을 합니다. 비행기가 5시 반으로 도착했는데 저희 집에 7시까지 온다는 거. 그 생각하면 상당히 출국 절차가 입국 절차겠죠. 수월하고 아주 신속한 것을 느낍니다.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So when he arrives, let's say around 5:50, which is usually the time that he arrives, right? And then he would text me that, you know, he's arrived and that he would take the airport, you know, railway, the subway, and then gets to our place around 7 p.m., which is quite fast, actually. 예전 같으면 5시 반쯤 도착하면 집에 도착하면 뭐 8시 막, 그렇게 넘어서 도착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입국 과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성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s not just the immigration. I think living in Korea in this day and age comes with so many perks, I think, everyday conveniences. And sometimes we take for granted.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면은 이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불편하다. 왜 이렇게, 이러냐, 여기는 막.

또 그게 매력이기도 하죠. 여행을 가는 것에. 그죠? So, living in Korea is so convenient and whenever we go abroad, right? That's when we really feel that, you know, we are living in a very convenient environment in Korea. 그래서 뭐 이렇게 꼭 입국 절차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셨을 때 한국의 편의성 같은 게또 편안함이 그리웠던 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오늘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So I wonder how often you found yourself missing the convenience and the comfort of life in Korea while traveling or working abroad. 저희 어저께 일본에 가셨다는 또 큐티님께서 또 이렇게 일본, 물론 들어가는 건 힘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일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진들을 또 이렇게 업로드 해주셨는데, 아, beautiful, beautiful pictures. 진짜 가을가을하네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참 가을가을한 그런 멋진 그런 풍경, 사진 감사드립니다. 꼭 제가 거기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게 해주시네요. Thanks for that. Pictures. 이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또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Owl City featuring Jack Owen, Back Home.

별똥별 스웨터였습니다. So, 약간 이제 한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제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I think we should be definitely. And speaking of living in a technically very high tech place, right? With the internet speed and everything. 근데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 스피드가 많이 따라잡혔다고 하더라고요. We always have so much pride in being the most advanced place in terms of like, internet speed, right? 근데 그게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따라잡아서 이제는 막 탑5는 아니라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아무래도 하지만 여러 면으로 모바일 테크놀로지나 그런 어떤 여러 면에서 아직은 굉장히 편리한 게 맞죠, 한국이. Okay, so let us know.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역시 한국이 최고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인지. I wonder how often you found yourself missing the convenience, the comfort of life in Korea, and feel like, wow, Korea is the best in the world. 노래 듣고 와서 we'll be back with part 2 and the weather report. 박주원 씨의 곡 준비했습니다. 집시의 시간.

couple of tracks, Tishi Wala, Charlie Brown's Parents, and Snow Patrol, Run. 약 락킹한 곡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Let's get to some messages. 3056님께서 today's question was, you know, when you go abroad, you know, when do you miss the advanced technology or convenience of Korea? 3056님께서는 독일의 경우 지하철 전광판에 다양한 번호의 S-Bahn의 도착 시간이 뜨는데 도착 순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In case of Germany, the train station displays the arrival times of various S-Bahn trains, but the order of arrival and the actual timing can often be very different from what you expect. 아무 번호 표시가 없는 차량도 있어서 순서만 믿고 탔다가 가까운 교회까지 가서 다시 갈아타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Some trains don't even display a route number. So I once boarded a train based on its position in the queue and only to end up in the nearby suburb and have to change trains all over again. 아, 그렇죠. It's part of the, it's just a part of traveling, right? They say. 그리고 500ml 생수 가격이 4.5유로 카푸치노 값과 같더라고요. 물론 마트 가격은 아니지만요. And you know, you would have to pay 4.5 euros for a 500ml bottle, water bottle. Same as almost same as a cappuccino. 그렇군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I mean, despite all that, right? I mean, there are, you know, clear reasons why we go traveling.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3056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주셨는데 Air의 곡 Dirty Trip 보내주셨는데 We have the Tiny Desk concert version으로 준비했습니다.

Air Dirty Trip, Tiny Desk Concert Version이었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3056님 says, 아, 그리고 개찰구가 없어서 이 독일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 안에서 표 검사원이 검사하는 방식. 이번 출장 중두번 검사원을 만났습니다. 걸리면 페널티가 얼마일지 궁금하더라고요. So they actually have people checking your tickets inside the train. Which is, you know, pretty cool in a sort of analog kind of way. 그렇죠.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뭔가 더 인간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쿨피스님께서는 큐디님의 비염 목소리가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비염 기간 동안 열듯 할게요. So EQPD is rhinitis voice is rather attractive. So I'll try to listen as much as possible. I guess that is before I get better. 제가 좋아지기 전까지 많이 들으셔야겠네요. 좋아지시면 다시 안 오신다는 얘기죠. So I guess you will stop listening when I have my normal voice back, huh? Okay. 스레드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올렸는데요. 예린보우님께서 지하철에서 인터넷 할때 한국이 그립다. Right. The public Wi-Fi is just a superb. 저희 사실 이 방송도 이 서울 와이파이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Which is pretty dependable, actually. Another one from Thread. 감사합니다라는 아이디 쓰신 분이 은행일 처리할 때. So when you go to bank and, do stuff. 그쵸. 아, 참.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 The 빨리빨리 attitude is just all over the place in Korea. 맞습니다. 정말. 확실히 그렇죠. 그 스피드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사실은 느끼는 체감되는 것이.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Oasis입니다. Stop crying your heart out.

on 101.3. If you miss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a live streaming of YouTube Boina Radio too. If you just search TVS EFM Live, we are right here for you.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regarding our questions of the day, and your shout-out. Just the simple check-in messages are always welcome as well. So, our question today for our kittenims and also our thread 친구님들, 스친님들이라고 하죠. Thread에서. Thread에도 똑같은 질문 올렸는데 저희 스친님들께서도 답변 주고 계신데요. GE12님께서 So the question was, when do you miss Korea? That is, you know, what makes you miss Korea when you're abroad? 내 음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definitely. I guess, first of all, the cost of food, right? That is one thing. 한국만큼 또 음식이 싼 곳이 비교적 없죠. You won't find many countries with the cheaper, you know, expense for food. And also something about Korean food. If you don't eat Korean food for more than certain, you know, duration, you miss it so much. Something, I don't know, addictive about the Korean food that makes you keep coming back to it, I guess. That's what a lot of, you know, foreigners say about Korean food, too. They find it really addictive. 아무래도 뭐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게 계속 이 중독적인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게 뭘까 궁금하네요. 외국인,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요. 그 다음에 KSW9343님께서도 스프레드에서 역시 한식이 최고, 그리고 음악. Yes, Korean food is the best, and also music. Uh-huh. 음악은 아무래도 이제 뭐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감사드립니다. KSW9343님.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더 소개해드릴게요. Three Doors Down입니다. Here Without You.

couple of tracks, Semisonic, Closing Time, and Coolio, See You When You Get There, which was a song sent in by Jenny Nim, who says, 올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보낸 유럽의 여름을 접하며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외친 것 같습니다. After seeing how Europe experienced the summer of extreme weather this year, and I felt like we had such a beautiful weather system here in Korea. How blessed we are to live in a country with not such a extreme weather condition. 그죠? 이 참 사계절이 또렷하고 이렇게 큰 어떤 어떤 기상 상황, extreme한 기상 상황이 없는 나라에서 산 것도 굉장히 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Right. 감사드립니다. 쿨리오의 See You When You Get There 신청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And some more messages from our thread 친구님들. 넬롬님께서는 한글이라고 하셨습니다. Right. 한글, 그렇죠. You realize how beautiful a character 한글 is compared to other. 또 우리가 한글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죠. 있죠. Another one from Signal Processing 29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I guess haven't experienced too much discomfort abroad. Maybe 해외에서 사시는 게 더 잘 맞는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주제 랩업하고 뮤직 부티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입니다. 오래된 노래.

근데 그 이후로 많은 또 리메이크가 있었는데 since then has been remade several times and the version I mean the melodies are very familiar if you listen to it now, right? But the version that you might be most familiar with is this version by band, a synth pop band called Naked Eyes. Naked Eyes 같은 경우는 이 곡을 83년도에 리메이크해서 이 탑10 히트로 다시 한번 탄생하게 만든 밴드죠. 그래서 Always Something There to Remind Me, Naked Eyes 버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빗스 리릭스, 이 곡 역시 하얼 데이빗의 이 가사로 만들어진 그런 곡이었습니다. So that the partnership would continue, actually. As I said yesterday, he penned a lot of, you know, famous soundtracks for the movie in the 60s. 66년 film인데요. Alfi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He composed the soundtrack for that movie, Alfie. That movie, same title, Alfie, starred Michael Caine. 그래서 이 곡, Alfie, 동명의 곡을 발표하게 됐는데 오스카 노미네이션까지 받게 됩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송으로. And Dionne Warwick also sang this song and made it very popular as well. 그래서 이 바카락 본인이 상당히 본인 이 만든 곡 중에서 상당히 아끼는 곡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는데요. So I prepared this version. 나중에 이제 다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싱어 실비아 테스토니가 함께 한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간 현대적인 버전입니다. 들어보시죠. Alfie입니다.

Carpenters,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ritten by Burt Bacharach and Hal David. Such an elegance to his songwriting, don't you think? 이렇게 참 고상하게, 잘 우아하게 곡을 잘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은 한번 잠깐 인스트루멘털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곡 밑에다 좀 깔아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As I said, most of these songs were penned with Hal David, but not this one. You are listening to the instrumental version of his one of his song. This one was written with his then future wife Carol Bayer Sager. 그러니까 이분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그분과 함께 만든 곡인데 너무 유명한 곡이죠. 이 멜로디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곡 아닐까요? Arthur's Theme, Best That You Can Do였죠. 이게 이제 영화 사운드트랙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Arthur이라는 영화였죠. Arthur이라는 영화의 사운드트랙이었는데 이 곡도 뭐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film Arthur와 함께 상당한 인기를 누린 그런 곡인데요. 바로 이 곡을 본인이 혼자 쓴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캐롤 베일 세이걸하고 이 크리스토퍼 이 노래를 부른 그 가수죠. 그분과 같이 공동 작곡을 한 곡입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하고 세 분이서 이제 합작한 곡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원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입니다. Arthur's Theme.

해야지 모르겠어 난 충분히 반성하고 자책하고 내 옆에 있던 네가 없다는 사실에 죽겠더라 막 아까 지렁 말 못했던 내가 날 용서 못하는 게

서울 덕후가 돼보자 이런 가짐으로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핫한 빗섬 축제에도 다녀오고요. 한강에서 피크닉도 많이 많이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막 유람선 그리고 한강버스 배도 막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요즘 노을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막 그런 거 만끽하면서 주말을 좀 보냈습니다. I hope you're enjoying your own soul as much as I'm enjoying soul. 우리 체육부장님, What's up, what's up? 저는 캠핑에서 부어라, 먹어라 했더니 체지방률이 믿을 수가 없네요. 헬스장에서 부지런히 태우고 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체육부장님 also enjoyed herself, eating and drinking a lot while she went out for camping. 캠핑 진짜 좋아하신다. 요즘 날씨 좋으니까 날만 좋으면 그냥 장비 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근데 이 체지방률을 매번 그러면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체지방률 안잰 지가 오래돼가지고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때 잴까 말까인데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내몸 컨디션을 체크해가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체육부장님 Yes, you're back to your reality. So that means workout time. Go to the gym. Get your workout done. And brag all about that here on Morning Groove. 또 5-in-1 하시고 여기 모닝그루브에서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별초롱 짱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해 대부도 가서 식사하고 일몰 보고 왔어요. 앞으로 더 자주 해야겠어요. 하트 와, 와 완전 하이파이브. 저도 대부도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무슨 요일에 가셨어요? 저는 금요일에 갔구나. 사람 진짜 많죠. 진입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10km인데 정말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뻥튀기 하시는 분들도 보고 재밌었습니다. Wow, we are actually in the same location. 대부도 is so beautiful over there. 서해바다를 제가 잘안 가보다가 정말 간만에 아기 때 가고 나서 오랜만에 갔는데 노을 지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사람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The fun stuff about 대부도 is that when the sun sets and when it's dark,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on the beach. 사람들이 이제 갯벌 체험을 밤 늦게까지도 하고 밤에 물이 다 빠지니까 라이트 켜고 막 갯벌에서 뭐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So it was really fun just watching that. 주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Let's start our wonderfully imperfect morning. That is the attitude, 주. Looks like you listened really carefully to today's opening. We are imperfect, so we're gonna get it started another imperfect day altogether. KA9628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노아의 나연맘 출첵해요. Oh, welcome, welcome. 일찌감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출첵 100점. And some other messages that came in over the holidays. 8078. 저 오늘 복직 첫날이에요. 불안, 초조, 설레임 중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So somebody is returning to their work after a vacation or a holiday. I'm not so sure, but they're feeling excited, a little anxious at the same time. But I'm pretty sure you're gonna be just fine because once you return to work, you're gonna be busy. 너무 바쁜 나머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거다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근데 바쁜 게 좋은 거죠. 바쁘면 온갖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잊혀지고 일에 또뭘또할수 있고 우리가 또 기다렸던 복직 시간인데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메이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예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이에요라고 해주셨습니다. On my way to school, listening to your radio show. 학교 가신다고 하시는데 대학교? 대학원? 중학교? 초등학교? 어느 학교인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학교 열심히 가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수아 아빠 모닝그룹어 썸머님 목소리 들으면서 아침을 즐기니 너무 좋네요. 우리 딸 수아도 썸머님처럼 흥이 넘치는데 또 썸머님처럼 영어도 잘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아자. So Sua's daddy sent in a message wishing his daughter Sua to grow up as summer, as someone like summer. Who has a lot of energy and who speaks English really well. 이런 문자 종종 받을 때마다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썸머처럼 되게 긍정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칭찬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큰 칭찬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긍정적이고 흥이 넘치는 그런 모습 보여드려야겠네요. Because I want to match all of your expectations.
Okay, morning groovers,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do

유다,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실 거죠? 사연과 신청곡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lright, I'm just going to get straight to today's question without any hesitation, okay? So today I want to ask you, what is your most random but silly superpower?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really, really good at? What is a weirdly specific thing you're ridiculously good at? 자, 오늘은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1등이다. 우리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좀 쓸데없지만 귀여운 장기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간식 동내는 거 1등입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정리왕입니다. 정리 1등.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가장 친절한 걸로 1등이에요.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귤을 굉장히 또 예쁘게 깔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끊어지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falling asleep within 5 seconds, maybe you can brag about that, or maybe you're very very skilled at putting on a screen protector with zero bubbles. 이 액정 단 하나의 기포도 없이 잘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이런 자랑일 수 있고요. 왠지 이거는 우리 밖에 계신 윤동혁 감독님의 스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크린 이런 거 잘, 액정 잘 가시죠? 대답 안 하시는데? 아닌가? 의외로 또 거품 이렇게 막 바글바글하게 교체하시나? 사람은 여러 번 완벽할 수 없어요. We are all imperfect human beings, okay? Even 윤동혁 감독님 cannot be perfect. But anyways, brag about that. 저는요, 뭐가 1등이냐면 저는 시간 맞추기가 1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지? 이러면은 한 9시 1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러고 시간을 보잖아요. 하면 9시 11분 정도가 돼요. So I have this super skill of guessing the time really, really specifically correctly. 그래서 왜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능력 덕분에 뭐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거 되게 잘 예측하고요. 그래서 늦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1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에도 무료로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about that, everyone. What is your most random silly superpower? Here is a song by Cheap Trick, On Top of the World.

Who else is here? Oh, Stu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Hello to you. Welcome to the program. We're live today, by the way. Okay, so today we want to talk about your random silly superpower.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동네 1등이에요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네 아니어도 되고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그리고 직장 사이에서 등등 다 있겠죠. 체육부장님 responded. 저 미용실 원장님이 제 머리숱이 이 동네에서 1등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벌써 5년 전? 이젠 많이 줄었어요. One Direction의 Perfect 신청합니다. So my hairdresser told me that I have the thickest hair in this entire neighborhood, but that was already 5 years ago, and now it thinned out a lot. 머리숱 진짜 1등인 게 제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We cannot do anything about it. Like,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just gotta be born with that. 이게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는 빛을 발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머리숱 많은 게 싫은데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 정말 머리 한 가닥 한 가닥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이제 딱 밸런스가 맞으셨겠네요. 5년 전이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평균으로 좀 맞춰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 그 1등을 유지를 하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모닝그루버들 let me know.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동네 회사에서 1등이에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We're gonna wait for your messages to come in a little more, and now we're gonna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One Direction Perfect.

course, back to today's question. What is a silly superpower that you have?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a number one at in your neighborhood or at your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내가 가족 사이에서 우리 동네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받고 있는데요. Do Morning Groover responded beautifully. 저는요, 공감 능력이 1등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저에게 와서 털어놓고 또 따스운 위안을 얻어갔다면서 가요. 그들은 기분이 좋아져서 가는데 공감 능력이 좋은 저는 그 감정이 남아서 헤어져도 계속 힘들어요. I'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empathy. Maybe that is why people come to spill their hearts out whenever they are sad or going through a tough time and leave feeling warmly comforted. They walk away feeling so much better, but as someone with high empathy, those emotions linger and stay with me for a long time after we part ways. 이건 부작용인데요, 이러면? 이러면 거의 그 요즘에 내가 무슨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와서 쌓이고 쌓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아 근데 어제 내가 말한 그거 있잖아. 아니 이게 막 이러면서 그걸 또 듣고 듣고 듣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치가 와요. So you would ultimately reach a certain limitation when this just stacks up, right? When everybody just always, like, habitually comes up to you whenever they have issues, right?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한계치를 딱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오도록.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해주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 모닝그루버한테 다가가는 걸까요? 저는 친구가 항상 저한테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다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냥 제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아 맞다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알아서 이어가더라고요. So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Anyways, 여러분들 나 이것만큼은 진짜 잘하는데 나 이것만큼 1등이에요 싶은 거 어떤 것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길을 좀 잘 찾나요? Are you able to find ways really well? Maybe better than your own GPS? Or are you like the best parker? 뭐 주차를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나요? 뭐 어떤 것들 고기를 잘 구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ecause here in Korea, this is like the best, this is like the most important skill to be able to grill a Korean barbecue well. 이런 분들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제 고기 먹으러 놀러 가면 되죠? 문자번호 #1013으로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거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We also have a song request from 1339 Morning Groover. 처음 인사드려요. Whitney Houston의 Run to You 신청합니다. Welcoming 1339 to our Morning Groove crew.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Whitney Houston, Run to You.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hopping in. 줄무늬 morning groover and Ben Spur morning groover is saying hello to me. Well, thank you for that nice and beautiful greeting. Hello, hello. So during the song break, I was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I'm really good at. But I would have to say the thing that I'm good at is being late in the game.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뒷북치기 1등이랄까요? 왜냐면 제가 주말에 토요일이었나? 오디세이를 처음 봤어요. 제가 오디세이 가장 늦게 본 거 1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를 능가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보다 오디세이 늦게 보신 분, 아직 안 보신 분. 제가 아마 전 국민 중에서 제일 늦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뒤늦게 또 빠져가지고 또 재밌게 봤어요, 제가. So I really actually enjoyed watching Odyssey a lot. So yeah, I was so late in the game. I was the one who would go on YouTube channel, look for all those reviews of the movie Odyssey in October when the movie came out in hot summer, around early August actually. 8월 초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한참 논란 내한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오디세이 OTT 아직 안 올라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오디세이를 아주 즐기면서 봤습니다 오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아직 오디세이 못 보셨다고 아우 저보다도 이제 늦으신 분이 계시네 반갑습니다 혹시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Are you even planning on watching the movie Odyssey? Let me know 좀 많이 뒷북을 쳤는데 이렇게 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Penguin Killer's message continues. 저는 주차 1등인 것 같아요. 감지가 없던 시절 평행 주차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한테 박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분명히 주차할 수 없는 간격인데 정확히 한 번에 딱 주차를 하고 내리니까 그분이 서서 기다리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자기도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냐면서요. So Penguin Killer is really skilled, actually number one when it comes to parking a car, even on a zone that is really tough to park.

Penguinkiller is able to make it that a person outside was actually applauding Penguinkiller when he parked. 이 평행 주차 굉장히 또 좁은 주차 구간에 막 앞뒤로 차가 오고 있고 막 이럴 때는 막 운전을 10년 이상한 사람도 당황을 하게 돼요. 저도 평행 주차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 뒤에서 차가 오기 시작하면은 아 이러면서 이제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밀고 들어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긴장되면 더 안 되고 이러는데 I guess Penguin Killer is patient enough to park a car really nice and beautifully, neatly at a parking lot when it's also a really tough spot to park. 주차 1등이시군요. 어디 뭐 예전에 알바 좀 하셨었나요? 어디 발레 파킹? 저도 주차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왠지 이 Penguin Killer 모닝 그루버가 주차한 구간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다물겠습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제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하다가 급 생각이 났는데 우리 회사에서 칼퇴하기 1등! 크크크크 눈치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 신입 때부터 일 끝나면 퇴근 잘 했습니다. So I was wondering what I'm best at and it suddenly hit me. I'm number one at leaving work right on time in my own company. I'm not really the type to care about what others think. So ever since I was a rookie, I always clocked out as soon as my work has done. Ooh, same as me. 칼퇴하는 게 신입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 난 다 했는데 막 엉덩이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떴다 가라앉았다 일어나 마라 가 마라 이러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한 명에 나가면은 슬슬 괜히 뭔가 이제 일 마무리하는 척하면서 일은 10분 전에 마무리했는데 아, 저도 가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 눈치 보는 시절이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not easy for you to leave work especially when you're a rookie. 근데 제가 예전에 파나마에서 회사 다닐 때 문화를 바꿨어요. 저는 파나마에 갔을 때 첫 주 좀 심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부터 이제 일을 다 끝내면 이제 집을 갔죠. 왜냐면 전 약속이 진짜 있었거든요. I actually had an appointment right after work in Panama. 그래서 그때 저희 상사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약속이 있다고? 파나마에서? 막 이러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저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또 제 동기들이 빠르게 좀 퇴근을 하는 문화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I mean, like, what's the point of sitting around, right? 이게 상사분들도 팀장님들, 뭐 부장님들도 그냥 친구가 일을 다 했다 믿고 그냥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먼저 퇴근하고 뭐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잘하셨어요, 얼짱님. Good job.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저는 동네 문화 소식이나 도서관 소식 공유하기 1등.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최근에도 동네 축제에 가서 엄마랑 데이트했어요.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이찬이 남매 듀오 카더가든 오셨었어요. 최태성 선생님이 오셔서 간송 정형필 우리 문화재 수집 얘기도 해주셨답니다. So I a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sharing local cultural updates and library news in my own neighborhood. I get so itching to share all good news programs out there. 그러네요. 진짜 바삭하시네. 나중에 뭐 어느 동네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뭔가 회장, 대장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을 하세요. 그 동네에서 저처럼. 서울을 알리는 것처럼. 동네 알림이 해피라이프 요정. 이 동네 뭐 동네 이름이 상암동이면 상암동 요정 해피라이프 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각종의 그런 후기 같은 것도 공유를 하실 때 왜냐면 직접 다 체험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Awesome neighborhood instead. 우리 오디세이 관련해서 우리 서비모닝 그룹어도 저도 OTT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 안 보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군요. 서비모닝 그룹어 You're not alone. 우리 펭귄킬러 저 그리고 함께 팸을 결성하는 거 어때요? 밖에 계신 분들은 일단 다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박우리 팀장님 진작에 보신 것 같고 딱 좋아하실 것 같은 영화여가지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하긴 우리 박우리 팀장님은 약간 우주 영화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유은 감독님은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오디세이. 의외로 안 보셨대요? 되게 표정이 뭔가 노 관심 이런 표정인데 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감독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진심 저도 약간 오디세이? 3시간? 이러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뒤늦게 오디세이 홍보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서비모닝 그룹 Don't wait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Just watch it. Go to the theater. You'll be able to watch it. You'll be able to book the tickets so much easier than before. 요즘에는 뭐 IMAX 표 구하는 것도 뭐 예전만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계속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Real Speedwagon can't fight this feeling.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Okay. 제가 아까부터 계속 뭐 오디세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So I've been continuously talking about the movie Odyssey. And the reason why I'm highly recommending you guys to go watch it at the movie theater if you haven't watched it yet. If you're the type of a person like our 윤동혁 감독님 who is waiting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우리 윤 감독님처럼 OTT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화관에서 보라고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하고 온전히 그 영화만 딱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You know, we are always used to those quick contents, watching shorts and reels, and we are always multitasking. Even when we are watching dramas at home, we always are holding onto our phones, right? 그래서 핸드폰도 안 하고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3시간을 그 집중하는 시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두 달 전에 많은 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많이 뒤늦게 뒷북을 쳐가지고 아무튼 Morning Groovers, you're not late.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코코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오늘 썸머푸디님은 티봉이랑 깔맞춤을 한 듯한 연보랏빛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부터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So Coco Morning Groover has commented whil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보라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저 오늘 티봉이랑 커플룩이에요. 커플룩 어때요? 잘 어울리시나요? 진짜 오늘 이 옷을 꺼내 입으면서 이거는 티봉이 색깔? 이 생각 아침에 했습니다. So when getting out this clothes this morning, I was thinking about 티봉이 and I got excited how we're gonna be matching together. 여러분들 커플룩도 많이 많이 보시고 마침 제 뒤에 있는 기타랑도 커플룩이네요. Blue, blue, blue, blue everywhere. Ken Morning Groover responded about our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제일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99% 정도는 제가 찍는 편입니다.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해서 귀찮기는 한데요. 보고서 쓸 때 사진 이상하면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다른 직원 안 시키고 그냥 찍어요. So I'm skilled at taking great pictures in my own company. 사진 찍는 이 스킬도 진짜 귀하다. 이게 왜 생각에는 켄 모닝그루버께서 완벽주의이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사진 찍으면 이 각도가 아쉽고 뭐가 좀 포즈가 좀 아쉽고 이 뭔가 그 사진 전반적인 앵글이 아쉽고 이런 게 하나씩 보일 거 아니에요. So when somebody else takes a picture and when you look at it, you will see some points where you want to change and fix, right? So you might as well just do it by yourself when it comes to taking pictures. 그럴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뭐 너무 좋죠. 우리 켄 같은 모닝그루버 이렇게 사진도 완벽하게 찍으면 보고서에도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한 보고서 받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사진일지는 궁금합니다. 저는 사진 잘 찍어주는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제 사진 잘 찍어주는 친구. 길어 보이게. 2m 정도로 찍어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skilled at in your own neighborhood or at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or among your friends too.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들 오늘 자랑 많이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도 있으면 또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 is Stevie Won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So, morning groovers, we just listened to a song by Morten Harket, and the song was called Can't Take My Eyes Off You. And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그냥 노래 가사가 정답이죠. Can't take my eyes off you. 너에게 눈을 뗄 수 없다. So let's find out who was able to manage to send in the answer. 누가 답을 좀 보낼 수 있었는지, 뭐 문자들 온거 한번 읽어볼게요. 얼짱님 says, 크크크크크크크크 또 너무 웃겨서 따라해보다가 또 혼자 빵 터졌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So they tried to make mimic 또 because it was so funny and just ended up into laughter again.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뭘 또 이걸 또 따라해보고 그러세요? 아침 출근길 바빠 죽겠는데 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소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냥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제 목소리잖아요. 또, 또, 또, 또, 또.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목소리 약간 목 안쪽에서 소리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So you've got to really stretch out your throat and able to use your throat really well. You got to know the structure, you know.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출근길 괜히 기분 좀 좋아져요. 혼자 또 하고 빵 터지고 얼마나 웃겨요. 근데 왜 혼자 이거 따라하시기만 하고 정답은 안 보내신 거예요? 얼짱 모닝 그룹어. 막 그 또 이거 꽂혀가지고 이것만 하셨구나. 괜찮아요. 우리 다른 모닝 그룹어가 정답 보낼 거니까. It's okay. Some other morning groupers might have sent in the answer. So let's find out. Coco Morning Groover says, 오늘도 열일하는 Summer PD님, Summer PD working so hard today as well. 그러게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냥 가만히 감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Yes, Homer Simpson was taking over and doing the job for me.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 부캐가 와가지고 다 읽어주는 건데 제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예전에 박상원님이 진행하시던 아름다운 얼굴인가? 그 프로그램의 주제곡이기도 했어요. Morten Harket은 아하의 볼컬, 그리고 97년 영화 음모, Conspiracy의 배경음악. Wow, where are you getting all these information? Kim's Fan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So Morten Harket was a member of the group Aha Take On Me.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 아하의 보컬, Morten Harket. There are obviously a lot of different kind of versions of the song. 예를 들어서 우리 테테파파 출첵합니다. Good morning. 정답은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고 해주셨고

정답 보내셨고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Frankie Valli라고 답을 보내주셨네요. So you sent in the musician of this song. And yes, there is Frankie Valli's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There's even Greg's version too.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Greg's? 그러니? Greg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노래도 있습니다. 제 친구 결혼식에 그렉이 불러줬어요. 그렉 버전도 굉장히 좋으니까 도망간부 6213 우리 메이 모닝그룹이시네. 우리 10살 메이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Wow, how are you coming up with this answer? 우리 10살인데 어떻게 정답 보내신 거예요? 엄마 스킬? 오늘도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주세요. 우리 10살 메이 모닝그룹 파이팅!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친구들이랑도 즐거운 시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00번 10번 200번 300번 파이팅! 이렇게 정답 아침부터 보내주셨는데 너무 야무지시다. 야무지게 정답 보내고 이제 다리 쭉 뻗고 학교 가면 되겠네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은 I love you, baby. 이 부분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어요. I know it's like the part that we all wanna sing along to, right? And if it's quite alright, 노래 너무 좋죠? 우리 체육부장님 로렌 힐이 부른 버전도 듣고 싶네요라고 해주셨어요. Wow, even Lauren Hill has her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맞아요, 굉장히 또 저명한 뮤지션들이 이 노래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명곡이라는 거죠. 우리 켄 모닝그룹어 심슨 하니까 에피소드 중에서 Do It For Her 나오는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볼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복귀하고 매기를 위해 일하는 호머 심슨. 또! Okay, so another fan of The Simpsons, Ken Morningriver, you're talking about a specific episode that you remember from The Simpsons series.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몇십 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매일 다른 에피소드로 그렇게, 하고, 그 오프닝도 맨날 다르잖아요. How are they coming up with these kind of ideas? It's like radio. 라디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다른 오프닝 막 이런 걸로 방송을 꾸려나가는데,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시트콤 같은 거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Yeah, there used to be sitcoms where it was aired from Mondays to Fridays every week. And the shooting schedule was crazy. 심슨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다 쳐도 시트콤은 진짜 매일매일 갇혀가지고 막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바로 다음에 이제 내보내고 이른 시일 내에.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좋았는데. 다시 안 하나요? 우리 10살 메이 모닝그룹께서 메이가 따라하는 중이에요. 또! 귀여워. 어때요? 어떻게 썸머 언니보다 좀더 잘할 수 있어요?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말실수 이런 거 하거나 귀를 잘못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외쳐주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It feels so much better. 여러분들 그냥 실수면은 실수했구나 하고 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I don't know where is, you know, getting this idea. 왜 이게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호모가 왜 도대체 또! 이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Anyways, the focus was supposed to be on the song and a lot of you managed to guess the correct answer.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는 노래였습니다.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at answer. 여러분들 정말 최고예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with more of Morning Groove after a song break. Let's have a listen to Frank Sinatra, Come Fly With Me.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Tete Papa, a lover's concerto. I hope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this. 우리 코코모닝 그루버, 꺄! 오늘도 선곡 맛집 모닝 그루브. 어때요? 오늘 우리 DJ 바의 선곡들이 우리 코코모닝 그루버의 취향을 저격했나요? So I hope that today's playlist kind of suited with your taste today. Marco Polo says,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오늘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많다 녀석, 만났어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So Marco Polo said to me last time that he would go scuba diving abroad, and finally he was able to meet Manta in the sea.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다. 이 사진 마치 어디서 본 사진 같아요. 그 창문 94 있잖아요. Wind Thing 94. 그 마이크로 땡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기본 배경화면에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진을 너무 멋지게 잘 찍으셨는데요. 약간 무섭진 않으세요? 하긴 이런 거 무서우시면 스쿠버 다이빙 자체를 안 하시겠죠. 뭔가 경이롭고 그럴 것 같아요. It would feel so special. Indifferent, 이물 안에서 이렇게 큰 커다란 양탄자 같은 만타 녀석을 만났을 때그 느끼는 압도되는 기분이란 어떤 기분인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Looks like you had a great time, Marco Polo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beautiful experience. 이또 추억을 우리한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하긴 지금 들어가시면 사진 못 보시겠구나. 채팅 내용이 다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유하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So today I ask you to brag about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re extremely good at, the things that you consider that you're number one in your own area.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1등이에요 싶은 거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좀더 읽어볼까요? 0117 모닝그루버 says, 자랑은 아닌데 저는 개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저희 집 홍군이랑 산책만 가도 온 동네 개들이 이상할 만큼 저한테 몰려들어서 홍군이가 질투를 할 정도예요. 한 번만 쓰담쓰담 해줘도 애들이 다 쓰러져요라고 해주셨네요. 자랑 맞네요, 자랑. 예, 강아지를 좋아하는 또 강아지 친화적인 인간으로서 이런 건좀 많이 부럽습니다. You know, if you see so many cute

dogs out there, especially when you're walking around the park, you would want to like pat on them a little bit, and you kind of want their attention. 막 너무 귀여운 친구가 앞에 보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나를 막 쳐다봐줬으면 좋겠고, 눈 마주치면 봤어? 나 쳐다봤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개들이 홍군이랑 산책 나갈 때 몰려든다고 하는데 홍군이 때문에 몰려드는 거 아니죠? 이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되게. 알고 보니까 홍군이가 인기 많은 거고 홍군이 딱히 질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강아지에 이렇게 이입을 해서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가끔씩 봐주는 강아지한테도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아이고, 쌈마 누나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러면서 I would talk to that dog, assuming that they would think in a certain way that they've been missing me, that they felt miserable without me. But actually, that's not the case. I guess the only thing that is on their mind is to think, oh, how am I supposed to get extra snack?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강아지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간식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보다 단순한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Alright. The message is getting just way too cute. So it's time for another song break. This song is by Diana King from my best friend's wedding. I say a little prayer.

That was Dream, A Little Dream by the Beautiful South from the movie French Kiss. 여러분, 내 꿈까요? 조금만이라도, just a little bit. 악몽인가요? 여러분들 꿈 자주 꾸시나요? 저 요즘에 꿈 엄청 많이 꿔가지고 막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anyways, 심심이 모닝그루버 그리고 고민 중 모닝그루버 looks like they have joined our open chat room.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shy하게 인사 건네주셨는데 앞으로 심심이 그리고 고민 중 모닝그루버의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담 주기. No pressure though.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캬 노래 좋아요 하트 하트.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과연 이게 무슨 노래일까? 기껏 신청해 주셨는데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여러분 오늘 신청곡 꽤나 좀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아 오늘은 좀 이런 무드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So I kind of get the idea what you guys are in the mood for when it comes to requesting a song. I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by our DJ 바. DJ 바와 여러분들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죠?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Million Dreams, Susan Boyle and Michael Ball to get us started on this Thursday morning. Hey there, happy Thursday everybod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12-113. Today is October 15th and the time is 10:06 and 20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C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보이는 라디오,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And if you feel like you can talk to us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져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스트림 live stream 되고 있는데요. It is only for the morning live broadcast. Doesn't apply to our reruns. Also,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 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channel available as well. If you search for TBS EFM archive on YouTube, we have more than a year worth of 다시 보기 available. So please come visit and subscribe as well. Hope you're having a fine Thursday morning. 약간 추운 목요일 아침인데요, 그렇죠? 저희 큐티님 분 중 한 분께서 어제 일본 여행을 가셨다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입국하셨는데 입국 과정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해서 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One of our cutie names told us yesterday she was traveling to Japan, just entering Japan yesterday, and the arrival process took so long and it was so inconvenient that she wanted to shout, you know, Korea is the best. Long live Korea.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절차 때문에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는 참 많은데요.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죠. Of course, long delays at immigration due to, you know, vario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common, even in countries like the U.S. and, you know, everywhere you go in the world, right? You will experience some sort of discomfort and delays.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에서 거주를 하는데 일 때문에 한국에 꽤 자주 오는 편입니다. My brother who lives in Australia comes to Korea quite often for work. 그래서 올 때마다 비행기에 이제 내려서 저에게 이제 도착했다고 톡을 주고 보통 공항철도를 타고 저희 그 집 근처 이제 공항철도까지 오는데 한 3, 40분 정도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항철도를 탔다고 연락이 오면은 뭐 대충 집에 오면은 뭐 한 7시 정도면 집에 도착을 합니다. 비행기가 5시 반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에 7시까지 온다는 거. 그 생각하면 상당히 출국 절차가 입국 절차겠죠. 수월하고 아주 신속한 것을 느낍니다.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So when he arrives, let's say around 5:50, which is usually the time that he arrives, right? And then he would text me that, you know, he's arrived, and that he would take the airport, you know, railway, the subway, and then gets to our place around 7 p.m., which is quite fast, actually. 예전 같으면은 5시 반쯤 도착하면 집에 도착하면 뭐 8시 막, 응? 그렇게 넘어서 도착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입국 과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성에 있어서

we go abroad, right? That's when we really feel that, you know, we are living in a very convenient environment in Korea. 그래서 뭐 이렇게 꼭 입국 절차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가셨을 때 한국의 편의성 같은 게 또 편안함이 그리웠던 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오늘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So I wonder how often you found yourself missing the convenience and the comfort of life in Korea while traveling or working abroad. 저희 어저께 일본에 가셨다는 또 큐티님께서 또 이렇게 일본 물론 들어가는 건 힘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일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진들을 또 이렇게 업로드 해주셨는데 아 beautiful beautiful pictures 진짜 가을가을하네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참 가을가을한 그런 멋진 그런 풍경 사진 감사드립니다 꼭 제가 거기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게 해주시네요 thanks for that pictures 이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또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Owl City featuring Jack Owen, Back Home.

결동별 스웨터였습니다. So, 약간 이제 한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제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I think we should be definitely. And speaking of living in a technically very high-tech place, right? With the internet speed and everything. 근데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 스피드가 많이 따라잡혔다고 하더라고요. We always have so much pride in being the most advanced place in terms of like, internet speed, right? 근데 그게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따라잡아서 이제는 막 탑5는 아니라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아무래도 하지만 여러 면으로 모바일 테크놀로지나 그런 어떤 여러 면에서 아직은 굉장히 편리한 게 맞죠, 한국이. Okay, so let us know.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역시 한국이 최고다 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인지. I wonder how often you found yourself missing the convenience, the comfort of life in Korea, and feel like, wow, Korea is the best in the world. 노래 듣고 와서 we'll be back with part 2 and the weather report. 박주원 씨의 곡 준비했습니다. 집시의 시간.

couple of tracks, Tishi Wala, Charlie Brown's Parents, and Snow Patrol Run. 약 락킹한 곡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Let's get to some messages. 3056님께서 today's question was, when you go abroad, you know, when do you miss the advanced technology or convenience of Korea? 3056님께서는 독일의 경우 지하철 전광판에 다양한 번호의 S-Bahn의 도착 시간이 뜨는데 도착 순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In case of Germany, the train station displays the arrival times of various S-Bahn trains, but the order of arrival and the actual timing can often be very different from what you expect. 아무 번호 표시가 없는 차량도 있어서 순서만 믿고 탔다가 가까운 교회까지 가서 다시 갈아타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Some trains don't even display a route number, so I once boarded a train based on its position in the queue and only to end up in the nearby suburb and have to change trains all over again. 아, 그렇죠. It's part of the

It's just a part of traveling, right? They say. 그리고 500ml 생수 가격이 4.5유로. 카푸치노 값과 같더라고요. 물론 마트 가격은 아니지만요. And you know, you would have to pay 4.5 euros for a 500 milliliter bottle, water bottle. Same as almost same as a cappuccino. 그렇군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I mean, despite all that, right? I mean, there are, you know, clear reasons why we go traveling.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3056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주셨는데 Air의 곡 Dirty Trip 보내주셨는데 We have the Tiny Desk Concert version으로 준비했습니다.

Air Dirty Trip, Tiny Desk Concert Version이었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3056님 says, 그리고 개찰구가 없어서 이 독일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 안에서 표 검사원이 검사하는 방식. 이번 출장 중두번 검사원을 만났습니다. 걸리면 페널티가 얼마일지 궁금하더라고요. So they actually have people checking your tickets inside the train. Which is, pretty cool in a sort of analog kind of way. 그렇죠.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뭔가 더 인간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쿨피스님께서는 큐디님의 비염 목소리가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비염 기간 동안 열듯 할게요. So EQPD's rhinitis voice is rather attractive. So I'll try to listen as much as possible. I guess that is before I get better. 제가 좋아지기 전까지 많이 들으셔야겠네요. 좋아지시면 다시 안 오신다는 얘기죠. So, I guess you will stop listening when I have my normal voice back, huh? Okay. Thread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올렸는데요. 예린보우님께서 지하철에서 인터넷 할때 한국이 그립다. Right. The public Wi-Fi is just a superb. 저희 사실 이 방송도 이 서울 와이파이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Which is pretty dependable, actually. Another one from Thread. 감사합니다라는 아이디 쓰신 분이 은행 일 처리할 때, so when you go to bank and do stuff, 그쵸? 참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 the 빨리빨리 attitude is just all over the place in Korea. 맞습니다. 정말. 확실히 그렇죠. 그 스피드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사실은 느끼는 체감되는 것이.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Oasis입니다. Stop crying your heart out.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a live streaming of YouTube, Boinen Radio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for you.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regarding our questions of the day, and your shout-outs. Just the simple check-in messages are always welcome as well. So, our question today for our kittenims and also our thread 친구님들, 스친님들이라고 하죠, thread에서. thread에도 똑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저희 스친님들께서도 답변 주고 계신데요. GE12님께서 so the question was, when do you miss Korea? That is, you know, what makes you miss Korea when you're abroad? 내 음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definitely. I guess, first of all, the cost of food, right? That is one thing. 한국만큼 또 음식이 싼 곳이 비교적 없죠. You won't find many countries with the cheaper, you know, expense for food. And also, something about Korean food. If you don't eat Korean food for more than certain, you know, duration, you miss it so much. Something, I don't know, addictive about the Korean food that makes you keep coming back to it, I guess. That's what a lot of, you know, foreigners say about Korean food, too. They find it really addictive. 아무래도 뭐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게 계속 이 중독적인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게 뭘까 궁금하네요. 외국인,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요. 그죠? 그다음에 KSW9343님께서도 스트레드에서 역시 한식이 최고, 그리고 음악. Yes, Korean food is the best and also music. 아하. 음악은 아무래도 이제 뭐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감사드립니다. KSW9343님.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더 소개해 드릴게요. Three Doors Down입니다. Here Without You.

couple of tracks, Semisonic, Closing Time, and Coolio, See You When You Get There, which was a song sent in by Jenny님, who says, 올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보낸 유럽의 여름을 접하며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외친 것 같습니다. After seeing how Europe experienced the summer of extreme weather this year, and I felt like we had such a beautiful weather system here in Korea. How blessed we are to live in a country with not such a extreme weather condition. 그죠? 이 참 사계절이 또렷하고 이렇게 큰 어떤 어떤 기상 상황, extreme한 기상 상황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Right. 감사드립니다. 쿨리오의 See You When You Get There 신청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And some more messages from our thread 친구님들. 넬롬님께서는 한글이라고 하셨습니다. Right. 한글, 그렇죠. You realize how beautiful a character 한글 is compared to other. 또 우리가 한글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죠. Another one from Signal Processing 29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I guess haven't experienced too much discomfort abroad. Maybe 해외에서 사시는 게 더 잘 맞는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주제 랩업하고 뮤직 부티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입니다. 오래된 노래.

are very familiar if you listen to it now, right? But the version that you might be most familiar with is this version by a synth pop band called Naked Eyes. Naked Eyes 같은 경우는 이 곡을 83년도에 리메이크해서 이 탑10 히트로 다시 한번 탄생하게 만든 밴드죠. 그래서 Always Something There to Remind Me, Naked Eyes 버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aked eyes, always something there to remind me. So just we're starting the part two and possibly the finale edition of a composer special for a composer named Bert Bacharach. And as I explained yesterday, he had a lifetime song partner, just like, you know, Elton John had, you know, Bernie Taupin as his lifetime lyricist. Bert Bacharach also had Hal David. So of all the songs that we played so far since yesterday, was written together with Hal David's lyrics. 이 곡 역시 Hal David의 이 가사로 만들어진 그런 곡이었습니다. So that partnership would continue, actually. As I said yesterday, he penned a lot of, you know, famous soundtracks for the movie in the 60s. 66년 film인데요. Alfi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He composed the soundtrack for that movie, Alfie. That movie, same title, Alfie, starred Michael Caine. 그래서 이 곡, Alfie, 동명의 곡을 발표하게 됐는데 오스카 노미네이션까지 받게 됩니다. Best Original Song으로. And Dionne Warwick also sang this song and made it very popular as well. 그래서 이 바카락 본인이 상당히 본인이 만든 곡 중에서 상당히 아끼는 곡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는데요. So I prepared this version. 나중에 이제 다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싱어 실비아 테스토니가 함께 한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간 현대적인 버전입니다. 들어보시죠. Alfie입니다.

Carpenters,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ritten by Burt Bacharach and Hal David. Such an elegance to his songwriting, don't you think? 이렇게 참 고상하게, 잘 우아하게 곡을 잘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은 한번 잠깐 인스트루멘털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곡 밑에다 좀 깔아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As I said, most of these songs were penned with Hal David, but not this one. You are listening to the instrumental version of his one of his song. This one was written with his then future wife, Carol Bayer Sager. 이분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그분과 함께 만든 곡인데 너무 유명한 곡이죠. 이 멜로디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곡이 아닐까요? Arthur's Theme, Best That You Can Do였죠. 이게 이제 영화 사운드트랙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Arthur이라는 영화였죠. Arthur이라는 영화의 사운드트랙이었는데 이 곡도 뭐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film Arthur와 함께 상당한 인기를 누린 그런 곡인데요. 바로 이 곡을 본인이 혼자 쓴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캐롤 베이어 세이걸하고 이 크리스토퍼 이 노래를 부른 그 가수죠. 그분과 같이 공동 작곡을 한 곡입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하고 세 분이서 이제 합작한 곡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원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입니다. Arthur's Theme.

부터 해야지 모르겠어 난 충분히 반성하고 자책하고 내 옆에 있던 네가 없다는 사실에 죽겠더라 막 나간지러운 말 못했던 내가 나 용서 못하는 게

That was Ben Platt waving through a window. 가끔은 뭔가 나만 유난히 걱정이 많고 뭘 해도 잘안 되고 서툰 것 같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막상 들여다보잖아요. 다들 비슷해요. 세상에는 그닥 특출나게 막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Most people are probably worrying about something. Even if they look totally fine. So maybe we don't need to be so hard on ourselves all the time for feeling nervous or unsure. Like, who knows what's gonna happen tomorrow? Chances are everyone else is figuring things out too, despite their circumstances, despite who they are. They're always struggling and trying to figure out their lives as we are. 사람 사는 거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제일 잘하고 있잖아.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 이런 다짐으로 오늘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ith that being said,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Morning Groove, probably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I suppose. I hope so. I am your host, Summer. Summer와 함께하는 오늘 생방송 모닝 그룹 또쭉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요? 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네? Do you want to know how I look like? Well, you can do that by go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Find our channel, TBS EFM.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가 이런 진행을 하나 싶으신 분들,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asy peasy. Alright, Morning Groovers, show me what you've got.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마음껏 마음껏 뽐내주세요. Show me your presence. Where are you?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뭐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가락 지금 어디서 놀고 계시죠? 바쁘게 또 움직여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고 이런 거 하셔야죠, 여러분들. 생방인데. 이거조차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누가 와 계신지. Let's find ou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Of course, our very avid Morning Groover, Benz Brill, is listening all the way from Europe. 여러분들 유럽에서 매일같이 청취해주시는 our thankful Benz Brill Morning Groover is here. Hello, good morning. And our 호빵맨, not 호빵맨, 호빵맨 Morning Groover is here. And our young age Morning Groover, 반장님, 필승, Happy Life Morning Groover,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초롱초롱, 초롱초롱. 초롱초롱 모닝 그루버. 굿모닝 출첵합니다. 내가 짱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역시 썸머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정말 최고의 알바생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You guys are the best.

You know, doing as I say.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진짜, 기분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하루는 이 퀸과 킹의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Attitude is always so important, right? 내가 어떤 거를 시작을 하든,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505.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토익 스피킹 170점. 도전 중인데요. 열정은 이 동네에서 1등입니다. 저도 와이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1등입니다. 박기승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박기승 씨! 화이팅! 토익 스피킹 170점 가자! 만점 가자!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목표하신 대로 만점 가자! Go for it! Yeah, you gotta nail that TOEIC speaking exam because you have a loving husband rooting for you and he's letting everybody know that you're gonna do just fine, that you're gonna be number one! 여러분, 1등, 뭐든 1등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것에 있든 우리는 1등 한 번씩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오늘 하루 보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한때 이 토익 스피킹 과외쌤으로 한 이름 날렸었죠. 예, 벌써 옛날 얘기긴 한데요. 이렇게 또 와이프 자랑하는, 와이프 응원하는 문자에 또 본인 자랑을 끼얹는 썸머입니다. Anyways, Eric Lee Morning Groover is here. 안녕하세요. 에릭 출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썸머님의 상큼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좋네요. 신청곡은요, 썸머님을 닮은 제이슨 므라즈의 Lucky 들려주세요. 이 노래 요즘 핫하네. Yeah, this has become one of those most requested songs among our morning groovers. I don't know why. I guess there is some sort of, flow when it comes to your song request. 약간의 그런 흐름과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버들 신청곡 이렇게 보내시는 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So don't be shy. Don't shy yourself away from this show. Send in your comments or your song request if you have any.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requested by Eric Morning Groover. This is Jason Mraz, Lucky.

attention. Focus on today's question, everyone. 오늘의 질문에 집중해주세요. Today's question is this. 계획만 N년째 하고 있는 것. 몇 년째 계획만 세우고 아직 실천하지 못한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been planning to do for years, but still haven't done? Now here I'm talking about years, not for days, not for months, but for years, okay? So let's think about it. We're all human beings, so I'm pretty sure that not everyone would actually follow their plans every single time, right? That would be, I think, impossible. 어떻게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요. 그런 사람 정말 계신가요? 우린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계획만 N년째 하고 있는 것. Maybe it could be about acquiring a driver's license, but you've been putting that off because you're too scared to drive.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사진이 너무 많아요. 막 5만 개 있어요. 이거 막 같은 사진도 너무 많아요. 이 사진첩을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뭐 한 10년째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같은 사진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음식 사진 똑같은 거를 매번 찍는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I don't look back on those pictures at all. I don't put up on my Instagram. 뭐 올리지도 않고 막 그런 건데 음식 사진을 막 다양한 각도에서 몇 개씩 찍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고 있거든요. Or maybe it could be sleeping early. 좀 일찍 좀 자자. 이 다짐만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데 이제 잠드는 시간은 더욱더 늦춰지고 난 아침마다 신문 사설을 매일매일 읽을 거야 이런 다짐했는데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 몇 년째 다짐만 하고 계시죠? I know, I know. It's not easy to follow your plans, bu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it. Let's just be honest about it, Morning Groovers, and just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you've been putting off for years. 여러분 부끄럽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오늘 다 같이 털어놓읍시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N년째 계획만 하고 있어요. 어쩌실 건데요, 서머님. 이런 문자 제가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이런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해요. 웃음을 제가 참으려다가 최대한 저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누구와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DJ 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맨날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이따가도 저랑 뭐 드시러 갈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문자 기다릴게요. I'll be waiting for your responses, honest responses, okay? Here is Ellie Goulding, Beating Heart.

0: 되게 많아요. 저희 집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되게 미루고 있어요. So my family has been postponing taking a one big family picture. I mean, my brother is already married, so it's gonna be even more difficult. 오빠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터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가족 사진 같은 건데 남는 거잖아요. 진짜 영원히. 이 작업 해주고 진짜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특히 미래의 그 아드님의 와이프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머, 어머님, 이렇게 귀여운 모습이 있었다고요? 막 이러면서 좋아할 것 같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정리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Looks like a big plan.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년에도 똑같은 계획을 짜고 계실까요? 내가 N년째 계획하고 있는 거 알려주세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been planning to do for yea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아아빠 모닝그룹어 와이프와 딸랑구가 딸랑구 귀엽다 늘 아침마다 듣는 모닝그룹 아침을 즐겁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넥앤골의 Outlove 부탁해요 수아 사랑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즐겁게 만들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저는 그냥 피처링 정도 하는 겁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is lovely message.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and 수아와 또 우리 6383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Nat King Cole, Love.
1: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And hello, good morning,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Thank you. 줄무늬 모닝그루버 그리고 코코 모닝그루버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Welcome, welcome. 오늘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모닝그루버입니다. 출첵 계속 남겨주세요. 나 듣고 있다. 생색 많이 내주세요. Just brag about the fact that you are able to listen to this show on your busy morning route. Okay. All right. Let's get back to our question. The things that we have been putting off or procrastinating for years, okay? 내가 N년째 열심히 계획만 하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사연으로 알아볼게요. So Happy Life Morning Groover responded, 아이들을 다 키우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제 용돈은 벌어야지 했는데 아직도 계획만 세우고 있네요. 백스도 왜 이렇게 바쁜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after raising my kids, I have been planning to work part-time and make my own money, my little allowances, but I've only been planning. 아니죠. 이게 파트타임으로 최적의 파트타임을 딱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아직 계획이 덜 세워진 거 아닐까요? 조금만 더 계획을 세워보면서 해피 라이프 즐겨볼까요? Do you really feel it's necessary? 왜냐면 취미생활도 굉장히 좀 즐기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취미랑 관련된 거 하셨으면 좋겠다. I know that you're making plans for years and years of working part-time, but I really wish that it would be related to your pastime. 뭐 예를 들어서 뭐 큐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시작하세요. Happy Life Morning Group. 네, 오늘의 공연 정보는요. 오늘 우리 동네에서 핫한 소식 Happy Life가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저는 진짜 구독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또 구체적으로 계획 잘

세워보세요.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프로 계획러이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수년 동안 하고 있는 거, 하지만 실천은 아직인 거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have you been putting off, morning groovers, and been planning for years and years?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의 노래 들어보죠. The song is going out to Happy Life Morning Groover, Lady Gaga. Always remember us this way.

And we listened to a song by Barry Manilow, When October Goes, and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Ben Sprill.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beautiful song request. A must song to listen to in October. I think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is jam. 밖에 우리 감독님의 취향 저격 노래였나 봐요. 새벽 2시에 파라다이스 앨범에 When October Goes. 그 앨범을 통틀어서 무한 루프로 들으실 것 같은 우리 감독님이 밖에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So,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가을 느낌 나네요, 여러분들. It was a little sad, to be honest. 이런 노래를 딱 들을 때 뭔가 조금 아 슬픈 감성이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나도 이제 늙크크가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옛날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I didn't have too much thought about it when listening to these kind of songs, but now that I listen to it, I think I can kind of connect to it and feel a little down and blue. That basically means that I can feel the song. So anyways, that means me maturing. All right,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putting off for years.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계획만 N년째는요, 당연히 1위 다이어트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losing weight, going on a diet are the things that I've been putting off for years.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계획을 하는데 이게 진짜 말처럼 쉽게 보면 누구나 다 다이어트 성공했죠. I know it's hard. It is actually hard. That's why we are always planning. 어려우니까 계획만 하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획하는 우리 자신 멋지지 않나요? 그냥 평생 계획만 해도 중간중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생 즐겁게 사는 거죠. Just like our DJ Bar. 다짐은 열심히 하시지만 또 저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또 세상 맛있게 잘 기분 좋게 드셔주셔가지고 제가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코코모닝 그룹어.

저는 몇 년째 계획하고 있는 거 바로 옷 정리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새 옷을 사긴 했는데 막상 입을 때 되면 그 옷을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비슷한 스타일로 구입합니다. 근데 제 옷장이 거의 블랙, 회색 계열이라서 그 옷이 그옷 같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옷의 블랙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가을맞이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데 계획만 몇 년째인지 감도 안 온. For years now, I've been planning to do is organizing my own closet. I bought a new clothes because I had nothing to wear, but when it's time to actually wear those nice clothes, I can't remember where I put them because most of them are the same colors. I know, right? It's so hard to get it done, especially if you don't have enough space in your closet. Like, you would have to constantly throw away old clothes and put in your new clothes and just tidy them up every single year. 이게 옷장이 진짜 궁궐만큼 넓으면 정리할 필요가 없죠. 다 널브러 놓고 그냥 아우 오늘은 저는 저 옷이 눈에 띄네 이거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옷장이 항상 칸이 모자르잖아요. 왜 이렇게 좁아 터지는지. 그래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For me, I actually organize my closet every single year, two times a year actually, because I don't have enough space. 정말 저도 옷장에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뭐 새로운 장도 사고 막 이러는데도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데 이 실천을 하는 게 제가 잘나서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안 하면 여름 옷을 겨울에 입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코코모닝 그룹은 얼른 얼른 안 입는 옷들 그거 그 캐럿 마켓에다가 내놓으시고요. 네, 부지런히 움직이셔야죠. Chop chop before it gets too cold. N년째 내가 미루고 있는 거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모닝고르버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We have a song request by Kim's Fan Morning Groover. 저는요, 인생이 힘들 때마다 행복했던 80년대 어린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 무선 전화가 유행이었는데요. TV 광고 음악으로 나오던 바시아의 Astrid 신청합니다. So you would look back in your 80s when growing up as a kid because that was your happiest time ever whenever you're feeling a little stressed out in your life. 그러니까요. 이 80년대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게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좀 너무 오래전 일인데? 그 이후에도 행복한 순간이 분명히 많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뭐, 그 감성은 못 따라가죠. 그쵸?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간, 좋은 시절, 그 이후에도 많았어도, We can never go back to the 80s, the beautiful 80s. 제가 태어나기 전 80s. 그때를 회상을 하시라고 노래 저희가 띄워드려야겠습니다. So that Kim's Fan Morning Groover can go back in time and think about the good times back then, we're gonna have a listen to his song request. I'll be back, Morning Groovers, so I hope you guys stay tuned. 금방 돌아올게요. This is Basia Astri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This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lready, and I am your host, Summer. This week felt rather long, longer than usual, actually, doesn't it? Maybe because it was our official week where we had no holidays, and surprisingly, we have no holidays until December, the Christmas time.
2: 뭔가 좀 긴 한 주였던 것 같지 않나요, 우리 Morning Groovers? 지난주에는 한 3일. 이랬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휴일이 없고 앞으로 쭉 휴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길고 뭔가 금요일이 되게 멀게 느껴지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if you guys felt the same way, but we're here. 이제 저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가 끝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Alright, we're live in the studio as usual, and you can always send me your comments or even your song requests.
2: 오늘 신청곡 꽤나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We're loving it.
1: So do that. 문자번호 샵1013으로 우리 모닝그룹어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2: I'm begging you, Morning Groovers. I'm alone in the studio. 저 심심하지 않게 말 계속 많이 걸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여기 혼자서 아침마다 이렇게. 너무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좋은 노래도 많이 보내주시고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I'm really really happy about that.
1: 보는 라디오 계속 켜 있거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시면 됩니다.
2: And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more aggressively, you can do that by joining our open chat room. Just look for TBS EFM Morning Groove on our K-Talk chat room app, okay?
1: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짱 모닝그룹어
2: I wonder what that would be for me. So they'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they've been putting off for years.
1: 저에게는 아내와 단둘이 해외여행 가는 게 이게 몇 년째 생각만 하고 실천은 못하는 일이에요. 애들 키우느라 너무 수고한 아내에게 올해 가기 전에 꼭 선물하고 싶은 계획이네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들려주세요.
2: So going off to a vacation, going somewhere abroad with your wife, just the two of you, because she has been raising two kids and she's been doing a fabulous job at it. So you want to go there one day, go travel abroad. But that has been your plan only for a couple of years. So you want to make it happen, finally.
1: 그러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게 사실 해외여행이 시간 맞추는 게 어려워서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또 누구한테 맡기고 아직 아이가 안 컸는데 내가 없으면 애가 학원을 안 가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정말 우리 인생 막 수십 년에서 굉장히 그 짧은 일주일 한번 빼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보통 그러면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다 클 때까지 단둘이 여행은 꿈도 못 꾸나요? 좀 힘든가요? 밖에서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단둘이 해외여행 가는 게 어렵나요? 가족여행은 그래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막 다녀야 되니까
2: I've seen many family members going, not maybe abroad, but go traveling around with their whole entire family. But when it comes to traveling, just a wife and husband?
1: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뭔가 아이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보게 됐는데 남편과 와이프 둘이 여행을 간다? 잘못본것 같긴 한데 그만큼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꼭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가까운 곳이라도.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procrastinating for years. We're talking about years, okay? N년째 내가 계획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아직 실천을 못한 것들, 실천하지 않은 거 말고 아직 실천을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두죠.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ater in the show, we have Coin 노래방 in store for you.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Coin 노래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닝 그루버들, 우리 좀 놀아야죠. 아침에 왜 눈에다가 똘끼 장착해주시고요. 아, 저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만 하도록 할게요. Morning Groovers, we're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짱 Morning Groover. This is 이승철 with 아마추어.

깊어가는 가을 외로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 하나를 띄웁니다. 환가 나는 반딧불 A light, a tiny flame.

This is my guilty pleasure song, Morning Groomers. 여러분들도 guilty pleasure 노래 하나 있나요? 들으면 막 어, 반딧불 또 나와 이러다가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거 솔직히 고백할게요. It's one of my guilty pleasure songs that I just can't help myself to sing along. 여러분들 이게 그런 노래입니다. 가을 감성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려고 준비했어요. As autumn deepens in your lonely heart, we're playing this song for you. 나는 반딧불 황가람 원래는 중식이 노래였죠. 예, 다시 황가람 씨 때문에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빛나는 반딧불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I never doubted.

되니까 눈부시니까 군요. 예. Happy Life Morning Group 야호 노래방방방 한가람이 덩이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up은 취향 저격했나요? 누군가의 취향을 내가 저격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같이 불러요. 가을이잖아. It's autumn time.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우주에

트레블이 없지. 아 맞다. 여러분들, I just forgot what I'm supposed to do right now. Of course, I have a little bit of a quiz for you. Today, I don't have any TMI. Actually, it's kind of a TMI, but here goes today's quiz. 오늘은 약간 TMI인 듯 아닌 듯 퀴즈가 있는데요. 썸머가 인생에서 가장 처음 본 연예인이 누굴까요? 별의별 걸 다 맞추라고 하죠?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에서 처음 본 연예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실래요? Who was the first celebrity Summer ever saw in person? You, Morning Groovers, can also tell me who the first celebrity you ever met was, okay? 오늘은 썸머가 처음 본 연예인, 내가 인생에서 처음 본 연예인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YouTube live stream. 그래도 괜찮아, 나 빛날 테니까. I nailed it. Haven't I?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Now this is like an authentic jam that I really really love.

0: 기타! Let's go!
1: 여러분들, 썸머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션 어때요? A little live session with Summer Barano. 한달 후에 사랑하게 될 거야. I am eventually going to love. 난 사랑하게 될 거야. 참 시적이고, it's a very poetic lyric, morning groovers. 자, 갑시다. 아파했지만. 아파!

one more time. I'm gonna eventually love Santa. Oh yeah, yeah, girl, yeah. 태태파님께서 락패에 온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또 이 한로루 씨가 락패에 되게 자주 등장하세요. She really does appear quite often in rock festivals. 저 한로루 씨 라이브 공연 한번 좀 보고 싶다. 너무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Oh, we are going back in time. Morning Groovers. John Denver님 나오셨네. John Denver 선생님. Take me home, your country roads. 기타 배워보셨나요? 기타 배우면 이분의 노래 한 번씩 따라한다고 하는데 If you're learning to play the guitar, like you must have tried John Denver's song. I think it's like their Bible jam.

이제 우리 MT 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기타 들고 가평 가보셨나요? 그런 감성 아니에요? 자, back to our topic. 썸머가 인생 최초로 본 연예인.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요. That was, I think, in the early 2000s. That was the first time ever for me to actually see a celebrity in person. So, guess the generation, okay? If you think about the generation, you might get closer to the answer. 2000년도에 굉장히 진짜 글로벌하게 핫한 배우였어요. 우리 모닝그룹들, Oops, I said it. It's an actor. 과연 썸머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초딩 때 본 연예인 누굴까요? 8078 Morning River says, 클릭비 아시나요? 중학생 때 스키장에 갔는데 클릭비가 공연하러 왔어요. 제가 처음 본 연예인은 클릭비라고 해주셨어요. So that was your first ever celebrity because they were performing live when you went to a ski resort. 그렇게 또 보셨구나. 맞아. 예전에 놀이공원이나 이런 스키장에서 그런 아이돌들이죠. 클릭비도 예전에. 막 공연하고 이랬었어요. 저도 예전에 클론 봤던 것 같아요. 어린이대 공원에서 예, 쿵따리 샤바라 부셔가지고 예, 그때 막 춤추고 놀았던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첫 연예인 경험 언제인가요?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Ken Morning River 정답은 유나. 저는 아직 연예인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습니다. Well, makes sense, fair enough. There are still some people who haven't managed to see a celebrity in person. 그래서 보면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놀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That's why people are always so surprised whenever they see them in person. It's not a common experience at all. 유나는 아니에요. 유나는 저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분이시잖아요. 그 전에 처음 본 연예인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David Archuleta, 6497 모닝그룹에서 예전에 비행기에서 만났다고 얘기하신 거 기억이 났다고 하는데 아닌데요? 아니야. 아, 근데 비행기에서 만난 연예인이죠. 와, 6497 모닝그룹 진짜 집중해서 들으시는구나. I'm really touched because 6497 모닝그룹 listens to the details. That was Guy Sebastian. 저 좀 일하면서 말고도 연예인 되게 많이 보기는 했어요, 살면서. You know that I work in broadcasting industry, so, you know, I have higher chance to meet celebrities. But then, like, before, I actually had a chance to meet different kinds of celebrities in my life. I don't know why. 희한하게 연예인을 좀 꽤나 봤던 것 같아요. Well, just let it be, Morning Groovers. This is the Beatles, Let It Be. 예전에 그 개콘에서 이 노래 코너로 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퇴근해, 퇴근해, 막 이러면서. 그 코너 있었는데 it was one of my favorite. Let it be.

0: 굉장히 드라마, 카툰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어요. So he was a main character of like the hottest drama back in time. 시청률 진짜 뭐 한 20, 30%대 나왔을걸요? 정말 진짜 코앞에서 봤거든요. And the funny thing was that I was with my cousin on the backseat of the car. We were going to a ski resort and we were talking about this particular celebrity back then in the car.
1: 너무 막 좋아해가지고 이 연예인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 저기 밖에 진짜 있는데? 이러면서 딱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본 연예인이에요. 밖에서 남잔지 여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남자입니다. 굉장히 미남의 연예인이시고요. 꽤나 이름을 날렸죠. 영화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basically it was really like a movie experience.
0: 막 이 배우 막 흉내 내고 막 아 근데 이 배우가 드라마에서 막 이랬잖아 얘기하는데 진짜 제 코앞에 있었다니까요. Let it be.
1: 밖에서 이병헌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땡 아닙니다.
0: 아 그 올인 드라마 생각하셨구나. 약간 비슷비슷해요. 이병헌 씨는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원빈도 땡입니다. 아 그냥 막 이게 들으시네. 대충 2000년대 그냥 이렇게 맞추시는 거구나. 배용준이라고 연삼아 아닙니다. 땡입니다. 누구게요?
1: Okay, I will give you like the ultimate hint, okay? This will make it so much easier for you to guess, okay?
0: Oh, Ken Morning Group
1: gave it another shot.
0: 권상우? 정답입니다! 어떻게 우리 박원희 팀장님 밖에서 정답만 이렇게 피해 가실까요?
1: So it was 권상우. Back then, they were actually shooting for the drama 천국의 계단. Stairs to Heaven. They were actually shooting that.
0: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권상우 씨가 스포츠카를 막 타고 기차를 막 한정도 이러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1: He was basically chasing 한정서 while driving his car. 한정서 was on a train.
0: 성주 오빠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한정서 거기다 이러면서 이제 스포츠카를 타고 기차를 따라가는 그 장면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1: And I was on the back seat of a car with my whole family, big family, talking about 권상우.
0: 성주 오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정서랑 이루어지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1: And there was actually 권상우 just outside the window shooting for that scene.
0: 너무 그래서 신기한 경험이기는 했습니다.
1: Alright, now let's take a look to your experience.
0: 여러분들의 경험도 한번 읽어볼게요.
1: But before doing that, this is Billy Joel, Piano Man that we're listening to. Speaking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씀.
0: 민준 리나 맘님께서 저는 첫 연예인은 H.O.T.요. 와, 진짜 핫한 연예인 보셨다.
1: H.O.T. was like BTS back then. They were like 80s back then, okay?
0: 여러분들 그 어떤 반박 받지 않겠습니다. 완전 핫했잖아요. 스키장에서도 여러 번 보고 아는 분의 지인이 멤버여서 더욱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도 가고 저는 연예인 자주 보는 것 같아요. 한채영님을 실제로 뵀던 적이 있는데 심장이 멎을 뻔. 저의 요즘 연예인은 김산호, 이진욱이라고 고백까지 해주셨어요.
1: So 민준 and Lina mom basically had similar experience. They got to meet a lot of celebrities back then, and their first ever celebrity was H.O.T. to meet in person.
0: H.O.T.도 스키장에서 공연을 했구나. 진짜 팬덤 엄청나지 않았어요, H.O.T.? 그죠? 이 H.O.T. 보겠다고 막 서로 막 몰려들면서 막 밀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오빠! 막 H.O.T. 막
1: I think DJ Ba outside the studio was part of them.
0: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도 H.O.T. 팬이셔가지고
1: Happy Life Morning Group.
0: 요즘에 천국의 계단 신현준 씨 페루에서 핫하시다고.
1: Of course. Stairway to Heaven, the drama was not always about 권상우 씨.
0: 신현준 씨도 여기서 엄청 캐리했죠. 여러분 그 회전목 마신 기억나시죠? 정서야 이러면서 쫓아가는데 갑자기 이완 씨가 신현준 씨로 변하는 그 배지. 정말 저한테 각인된 장면인데요.
1: 신현준 씨가 페루에서 굉장히 왕자님이십니다. Because in Peru, I lived there, so I know for sure that if you travel around to different places, a lot of people, like Peruvians, the locals, they watch old Korean dramas.
0: 옛날 드라마가 진짜

같아요. 뭐 김삼순부터 해가지고 천국의 계단 딱 거기에서 이 사실 신현준 씨가 이 페루 사람들의 약간 이상형에 되게 적합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와우, 미스터 신막 이러면서 El Chico Guapo 이러면서 신현준 씨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페루 왕자 신현준 씨 얼마 전에도 뵀는데 행복하시고요. I hope you be happy. Alright, 정말 쓸데없죠? 하지만 나눠서 재미있는 TMI 퀴즈였습니다. So that was it for today's TMI quiz. It was rather a calm 노래방. I hope you enjoy the rest of the vibe while I come back for some news update. This is Billy Joel, Piano Man.

이런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지 않나요? Because it feels like out of nowhere. Like it feels so random, doesn't it? 도대체 대구에서 뭐 하심? 이런 느낌? 뭐 촬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대구의 한 국밥집에서 어우 시원하다 이러면서 국밥을 먹고 있다. 이러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So that must have been a special experience for you. 이런 기억들은 꽤나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때 2002년이면 정우성 배우 한참 또 그냥 날릴 때죠, 그죠? All right, let's go back to our MD Q&A because there are still more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we have been putting off for years, that we have been planning for years only. 계획만 N년째 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볼까요? 1825 모닝그루버, 우리 절제의 왕이시죠. 양군 모닝그루버. 주식에 물려서 몇 년째 차를 못 바꾸고 있어요. 유유. 여름에 드디어 바꾸려고 했는데 차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계속 폭락해서 원래 자리로 왔습니다. So my money is trapped in stocks, so I haven't been able to change my car for years. I was finally planning to upgrade this summer, but while I was looking at cars, the stock market just crashed again and brought me back to square one. 아, 진짜 이런 계획을 내가 다 해놨는데 주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All you need to do is, you know, put in action. But then your stock market is just not listening to you, right? 아, 눈치 좀 챙겨 주식. 진짜 왜 이래? 나차 바꿔야 된다니까? 어제가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들. 뭐 저는 남 얘기여서 저는 뭐 없거든요. 한국 주식이. 없는 제가 승자인가요? 이러면 너무 얄밉죠. 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벌 때도 그냥 남 얘기고 뭐 내려갔다 할 때도 남 얘기고 여러분들 여러분 팔 때까지 내돈 아니에요. 아셨죠? 언젠간 다시 오르겠죠. 아직 원하는 차를 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1825 모닝그룹어. 우리 캔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저는 생존 가방 세팅이요. 수년 전에 지진이 심하게 와서 부랴부랴 지진 특약보험 찾아서 들고요. 생존 가방을 만들어야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큰 가방도 안 샀습니다. 뭘 챙겨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놓고 아직 만들지 않았네요. So a survival backpack in case of an emergency like earthquake. You've actually looked for insurance as well, and you have actually been planning to make this survival backpack for yourself. Is that normal? 원래 다 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나만 지금 아무 준비 안돼 있는 무방비 상태인 거야? 막 이런 생각 했었어요. 이런 거, 오, 할수 있게. 아, 근데 좀 이해가 가는 게, I've been suffering from some false alarms in my apartment last year. 왜 이렇게 그 알람 소리가 자꾸 울리는지, 뭐 연기를 조금만 나도 그 센서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런지, I guess the sensor was just too sensitive that it would just go on and I've been like debating, okay, is this fire? 이번엔 진짜 불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집에 뭐 여권이나 중요한 서류, 뭐 현금도 조금 가지고 있고, 막 등등 막 이렇게 막 중요한 뭐내 아끼는 막 주얼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챙겨 나가다 보면 늦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I thought to myself that it would be too late if I think about these items that I need to pack. 그래서 그냥 가방만 싹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수되는 그런 가방에다가 온갖 중요한 서류, 집 서류, 뭐 자동차 서류 막 이런 걸다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싹 들고 나오게. 옷 같은 거는 이제 빠이빠이 해야죠. 빠이! 이러고 이제 그것만 싹 가져나갈 수 있게. 어떤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Are you thinking about an extent to pack in some emergency food also? 막캔 같은 거막 사다 놓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거 계획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 마르코 폴로 모닝 그룹어. 저는 N번째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이집트 여행 계획을 조금씩 세우고 있어요. 비행기, 호텔, 이동 경로. 처음이라 자료가 많이 없어요. 대피라미드, 미라, 룩소르, 아부심벨.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아마 2, 3년 지나면 N번째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So I haven't been planning it for years yet, but I started putting together a trip to Egypt this year, just little by little. Flights, hotels, how to get around. It's my first time, so I still have a lot of research.

Search to do. The Great Pyramid, Mummies, Luxor, Abu Simbel. I would love to see Egypt at least once in my lifetime. Give me another 2 or 3 years though, and I will probably still be planning. 이집트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하나하나 막 루트 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하이 레벨 여행이랄까요? 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저는 패키지로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냥 과감하게. And I went there as a whole family trip. And I think it was the last family trip abroad. 제 가족이 해외로 이제 간 여행, 마지막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And that was already like almost 10 years ago. 2018년도에 갔으니까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But it's gonna definitely worth it. 전 솔직히 또 가고 싶거든요. If I actually have the chance to, I actually wanna visit again. In fact, if I have a time machine, I don't want to go to the future. 저는 미래 궁금하지 않거든요. 말아 뭐예요, 그죠? 저는 사실 이 맘무스보다도 전에 있던 이 이집트 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어땠는지 좀 구경 좀 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신비롭고 가면은 더 알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o if I actually visit the place, my curiosity just becomes bigger and bigger. 그래서 참 미스테리하고 궁금하고 가끔 저는 유튜브에도 여러분, 이집트에는 이런 비밀이 있는 거 아시나요? 막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좀 찾아봐요.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약간 우주급으로 신기한 것 같아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Whitney Houston and Mariah Carey, When You Believe from the Prince of Egypt.

I really loved this show back then, The Prince of Egypt, this animation. 주말에 사람 바글바글한 곳에 가는데 저에게 모세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별초롱 장모님 그룹어. 늦은 출첵이요. 잔뜩 흐린 하늘이네요. 맑은 마음으로 하루 보내세요라고 예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crystal clear day, everyone.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각자 방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거실에 책상을 두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아이들 책상과 침대 사서 방이던 거실이던 꾸며줘야 하는데 계속 고학년 되면 대주겠다고 미루고 있어요. So your children want separate rooms, but you are the type of person who have to watch your kids studying in the living room. 진짜 저 아기 때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엄마가 자꾸 감시하고 있어가지고 이 감시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저는 더 못했어요. 오히려 딱 개인 공간이 생기면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핸드폰도 하고 아안 되나? 아, 참 아이들이 착할 것 같은데 언젠간 각자 방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좀 이렇게 펼쳐 나가고. 꾸며나가는 재미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그문 열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It's gonna be closed and slammed all the time. 우리 조국님, 굿모닝. 제가 게을러서 너무 많은 일들이 수년째 계획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반려견들 화식 만들어주기입니다. 만들어주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주문하는 저의 한심한 모습은 비밀로 해주세요. 아 왜요? 이래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I can really feel your love towards your dogs all the time whenever you send in your message.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 뭐 어떤 거든 다 좋아할 겁니다. 뭐든 다 맛있게 먹는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참 애정이 듬뿍듬뿍 묻어나는 문자로 훈훈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you can always re-watch our show by going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Westlife's 허쪽의 인생, My Love. This has been Summer.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